시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들이 만발하고 푸르름으로 출렁이는 5월의 두 번째 주말입니다. 누구나 태어나서 제일 처음 번지는 말이 엄마입니다. 불러만 봐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뭉클해지는 이름 어머니.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럽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정 아마당은 언제나 가정을 위해 아글타글 고생하시고 자식들한테는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는 어머님들께 문안을 전하면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0: 한국에 거주하는 백미연 씨가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서울에 거주하는 백미연이라고 합니다. 타양살이 10여 년에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어머니 생각이 제일 간절합니다.

0: 젊어서부터 산전 수전 다 겪으면서 헌신을 다해 자식들은 물론 손주까지 훌륭히 잘 키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바삐 보내다 나니 정작 어머니에게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빌어 어머니에게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노래 한 곡 요청합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앉으세요.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즐겁게 우리 곁에 오래오래 머물러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 네, 그럼 백미연 씨의 어머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어머니를 보내드립니다.

0: 일생 동안 자식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한평생을 살아오신 어머니. 세월 따라 늙어가시는 어머니는 가족만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연길시 최허씨의 어머니는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 네 자식을 대학 공부까지 시켰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의 공부 뒷바라지를 위해 온 마을을 돌면서 돈을 빌려서라도 책도 사주고 학비도 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엿한 직장인으로 성장한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가족들이 즐겨보는 소품 부모 보모를 요청해왔는데요. 최허 씨의 어머님께서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아이고, 아이고, 손녀, 이 할머니 학교 어때니? 걷기 입고 와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챙겨보던, 얼어 죽을 뻔했다. 오야, 야, 이게 교과서로 또 누구 갔지? 아이고, 애나라 정말. 우리 이제 시간표로. 오늘 이 시가에 없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순돌이. 아이고, 너도 고사이다. 너도 고사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정신없이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이게 글쎄 돌린다는 게 글쎄 학교 문화까지 가지고 갔지. 아이고 진짜. 뭐야 이 무슨 전화 이렇게. 야 억자구나.
2: 야 응? 우리 딸이 온천 표를 가져왔더라.
1: 무슨 거?
2: 우리 순애랑 민서랑 같이 오랜만에 즐겨보자. 하룻밤만 자면 된다.
1: 아이고 야 내 송구 나이 보고
2: 하루 보러 하면 되지 무슨?
1: 야 여지가 내용 우리 딸이 영 바쁘다. 아이고 눈코뜰 새 없다 눈코뜰 새 없어. 저 너네끼리 가라. 응?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아이고 골뱅이 들었어. 골뱅이. 아이고 이것도 파스를 붙여야지 파스를. 아이고, 옳다 정말. 요거 순에 알려준 대로 붙여보자 좀. 요거 요렇게 넣고 요거 딱 묘준해야 되는데. 에이, 모르겠다. 듣는가?
3: 빨리 오셔, 빨리. 엄마,
1: 어?
3: 지금 뭐 한가? 요가를 한가?
1: 야 무슨 요가는 무슨 요가 에게게게 이런 모나는 아 에게게게 아야 야야 빨리 입혀라 입혀 에게게 아유 야야야
3: 엄마 엄마 좀 다이어트를 하셔
1: 니나 다이어트
3: 엄마 어서 셔
1: 이거 뭐야
3: 입살 갈기 엄마 입살 뺏어 좀 하세 우리 오늘 저녁에 입살 뺏어 해먹을까?
1: 이 고에 지 생각은 야야야 입살뱅새 하는 게 뭐 그리 수월한가 하니
3: 이 내 사람 우리 어머니 솜씨 대단 좋은 거 알지 뭐 아 배고프다 야 엄마 밥 주셔
1: 야 밥만은 좀 제 집에서 먹고 댕기면 아이 되겠니?
3: 야 엄마 우리 신랑이니
1: 우리 장모님이 한 밥이 최고 이랜다 야, 왔으면 제 새끼부터 들받아보는 게 순서 아닐까?
3: 엄마나 우리 순돌아! 엄마 왔다!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너는 누구 낳았을까? 요렇게 겁니? 아, 엄마! 야, 무슨 옷을 이렇게 많이 입혔습니다.
1: 야, 야, 야. 아니, 그래도 든든히 입혀야 된다. 관계 오면 어찌자 그래.
3: 엄마, 아들이 니에 선선하게 키워냈습니다. 어머나, 여기 뭐야? 엄마, 여기 시토 형이 포머리 같은 게 뭐니까 이게?
1: 오야 그게 어째 그렇게 싹 터져?
3: 뭐 터졌다고?
1: 야 내 쟤야 강 기저귀를 바꾸자고 보니까 그때다 오줌 조금 쌌더라. 그러니까 내 고기를 그래서 가시알리 요래 배에 대대고 재벌을 차온 게 어째 그게 싹 터져?
3: 엄마 기저귀로 일회용 기저귀로 재벌을 채우면 어찌인가. 그것도 가시알리 배에서.
1: 야야야 기저귀 값이 지금 얼마 비싸야 이?
3: 아낄 때고 아야기 되지. 엄마, 야 먹을 때 됐지?
1: 옳다. 우유 먹을 시간이 됐다.
3: 야 어째리 세게 우는가? 엄마, 엄마, 야 몸에 바늘이 들어갔지?
1: 무시개라니?
3: 엄마, 응? 엄마 그게 보인다.
1: 우유병살이지.
3: 아이 그 집게.
1: 어?
3: 그게? 이 우리 어제자랑이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쓴 집게지?
1: 야, 땀물에 다 싹 소독했다.
3: 야, 엄마, 고기 집는 집게를 우유병살이 집어 먹지가? 우유 전용 집게 사줬제.
1: 야, 찾지 못해 그랬지. 가져놔. 야, 어째 이리 우리? 아이고. 아, 순대.
3: 엄마나 우리 순돌이 외할머니 가니까나 우르르 또 끊는구나. 아이고, 엄마.
1: 응?
3: 엄마 가서 우리 알 빠져서 나는 정말 세상 편안한다.
1: 이제 시끄러.
3: 내 엄마한테 욕으로 제출해도 될까? 아이 별게 아니다. 내게 말한다. 이? 첫째, 우유는 내가 사온 우유만 먹인다. 시장에서 파는 족보 없는 짝퉁 우유는 절대 안 돼. 둘째, 내가 사온 우유라 하더라도 유효기가 반년밖에 안 남았을 경우 무조건 사서 역시 쓰레기통이다 처였는다. 엄마 우리 이랬까? 이제부터 저 순돌이 우유를 풀 때는 엄마가 내 영상통화를 하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시시각각 내 감독하에 우유를 풀라 이 말입니다.
1: 무슨이라고? 시시각각 네 감독하에?
3: 예. 야! 저래 이미 집에다,
1: 응? CCTV를 안장하래, CCTV를.
3: 애당초 그렇게 재미를 못 믿겠으면 제 새끼를 재볼게지. 아, 엄마! 오, 내 어떻게 순돌이를 본가? 오, 야, 일요일날 한날 보는 것도 정신 아찔해 나는데, 누나.
1: 이 말하는 짓사를 봐. 너 일요일날에 하루 보는 게 적시 아찔해 나면 쭉 보는 이 애미는 적시 펄펄 나겠구나. 어쩐 제 몸 하나 가누기도 단뿐인 나이. 아이고 정말 이젠 제 먹을 밥도 하기 싫다. 정말 쉬기 싶다 쉬기 싶다.
3: 아이고. 엄마 엄마 어디 아픈가? 병원 가야 되세?
1: 야 병원은 무슨 병원은 무슨.
3: 그러니까나 엄마 아픈 게 아니라 우리 순돌이를 혹시 봐주기 싫어서 이래제.
1: 야 내 지금 너 알아보기 싫어 그래니? 응? 네 이해미를 믿지 못할까 하는 말이지.
3: 엄마 내 엄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순돌이만은 과학적으로 키우자는 게지.
1: 옳다. 나는 그 과학 모르니까나 너 시험 말을 데려다가 과학적으로 키워라.
3: 엄마 우리 시험 말이노 돈 벌어야 우리 돈 대주지.
1: 완전히 부모들은 전에 노예요. 이래서 그저 부모하고 자식지가 되는 짝사랑이라 하지.

0: 그리고 내 너를 네 키를 딱 1m50은 만들자고 기왔겠니? 혼자서 너네 도를 키우면서 거기다 부스개를 오르내리면서 너네를 먹여 살고자고 얼마나 바빴는지 모른다. 그래도 난 언제 그렇게 가서 영양가를 딱딱 따지며 먹이고 얼음 만질 새도 없었지. 그래서 그저 눈인데 다 못한 거죠. 아쉬움과 그저 미안함은 그저 지금 그저 송구를 키우는데 다 뭘 붓고 있는데 이미 속은 누구 알겠니?
1: 어이, 싸위 왔습니다. 아야, 오늘은 무슨 거 마시는 거 했습니까? 어머, 어머, 어머, 어째 저러? 또 쟤 뭐라 했길래?
2: 아, 네, 뭐라 했는데?
1: 내 당신은 몰라 그래요. 뭐라고 말했지? 정말. 어머니. 싸이 왔어.
2: 야, 야, 야.
1: 어머니.
2: 야.
1: 어머니.
2: 날래, 어. 어서 밥 먹어.
1: 저, 어머니. 어머니, 싸이 할 말 있습니다. 어머니, 오시오. 앉으시오. 어머니. 내 솔직히, 어머니 딸. 김대가 사는 게 이게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2: 뭐야?
1: 아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핸드폰 떡 들고 있으면 잘 때까지 핸드폰 들고 잡니다. 예, 지원이 화장실도 핸드폰 가지고 화장실 갑니다. 그리고 예, 어, 위 재세는 무슨 취니 그렇게 많은지 예. 오늘은 뭐 베이비마미 모임이요. 내일은 고사모요. 내일은 청사모야 하며 뿐다. 예. 아이 어머니 아이 솔직히 말해서 그 시간에 저 어머니 휴식시키고 아로 집에 데려가 보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야 그거 전 나이 어린 게 좋아가지고 모르고 결혼했대. 야 난 정말 이래 못 삽니다 못 살아. 아이고 저
2: 이보 사위 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1: 예?
2: 우리 집 내 쟤보다 못한 게 무슨 게요? 이쁘지 야 착하지 우리 집 거기다 똑똑 같은 아들을 낳아줬지, 야? 그리고 일절에도 더 벌어서 가서이 못하겠다고, 야? 그 무슨 의사인지 뭐 하는 게지? 다 매술이 무슨 핸드폰을 가지고 너? 그리고 지금 세월에 그렇지, 야? 아이, 밖에 나가서 사람은 만나야, 야? 인맥이 넓어지고 또 인맥이 넓어져야 다 하는 일도 잘 됐게 하여, 잘 됐게.
1: 아, 예. 어머니, 그건 맞습니다, 어머니 말이. 근데 이건 내 말하는 거니?
2: 저는 순돌이 보는 걸 해 그래지, 예? 야? 내 예. 좋아서 저 성군을 보는데 싸이 무슨 얘기 그리만 써냐? 하기는 글쎄 성군을 보는 게 나 힘들지 뭐. 그랬디야 그것과 비기지 못하는 즐거움과야 기쁨을 준단 말이야.
1: 어머니, 어머니 순돌이 보는 게 그렇게 즐겁습니까? 하기는 글쎄 뭐 저 제 새끼를 키울 때보다도 손주를 키울 때 더 곱답다 어머니.
2: 또 말이죠 손주란 거는 그저 있제요 어째 이쁜가 뭐 때문에 이쁜가 설명할 게 없이 그저 이쁘지 뭐.
1: 아 그래서 어머니 우리 순돌이 볼 때면 그저 눈에서 빛이 바짝바짝 했구나.
2: 그렇지 그 어 야 김대가 김대가 야야야 네 이제야 앞으로 알아 키우는데 요구를 이제 다 말해. 내 다 들어줄게 다 들어줄게. 그리고 이제야 내 정말 니 시키는 대로 과학적으로 키울 신심이 있다 신심이. 어? 그래 야 쟤네 엄마 됐다.
1: 엄마 이뻐 없어 결국엔 뭐 딸 페이고 마무스 짜잔.
3: 와 이게 어머니 욕심 나던 목걸이 아닌가?
2: 그게 말이다.
3: 좋겠다
1: 내 끼워줄게.
2: 아유, 야야야야.
1: 어서.
3: 엄마
2: 뭐 무슨 부끄러 마기노.
3: 아들 같은 사위라며. 아이고, 빨리 빨리 빨리.
1: 아니야,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니야. 자.
2: 엄마. 응? 제각씨 갔습니다.
1: 어, 빨리 보기시오.
2: 야야.
1: 이야, 고맙습니다. 시집 한번 더 가도 되겠습니다. 어머니. 야. 야, 이렇게 좋은 날에, 오, 예쁜 목걸이도 걸었다가. 야. 사진 한 장 잘 각내깁시다.
2: 야, 그치? 그게 좋다.
1: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우리 순도. 자, 우리 집 부모와 함께.
2: 야!
1: 부모. 아, 장모님. 자, 우리 장모님과 함께. 하나, 둘, 김치!
4: 연간 뇌과병원에서 근무하는 조영선 간호사가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5: 안녕하십니까, 간호사 조영선입니다. 오늘 그간 고생을 많아하고 헌신한 간호사들과 임금분들에게 경의를 드리면서 간호사의 노래를 요청합니다.
4: 네, 그럼 조영선 간호사가 모든 간호사들이 명절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간호사의 노래를 보내드리니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군춘 씨의 라원옥 교원이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라원옥 씨는 지난 주말 농촌에 계시는 부모님 댁에 갔다가 부모님과 함께 요청 한마당을 시청했다고 합니다.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을 보면서 1995년도에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에 찾아가 부모님을 위해 노래를 요청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고 했는데요. 세월이 흘러 이젠 19살짜리 아들을 둔 엄마가 된 라원옥 씨는 그동안 자식을 키우느라 부모님에게 소홀했던 것 같다면서 평생을 근면과 성실로 일하시며 무남 동료인 이 자식을 위해 로심초사하신 부모님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훈춘시 경신진 구사평촌에 계시는 라상길 아버님과 김선자 어머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딸이 요청한 노래 아버지산 어머니 강을 보내드립니다.

사랑엔 올리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지만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항상 내리막입니다. 자식이 추울 때면 따뜻한 속옷이 돼주시고 비가 오면 우산이 돼주시고 비바람이 불면 바람막이가 돼주시는 어머니. 우리는 이런 어머니를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그럼 모든 어머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어머니, 어머니 어릴 적 꿈은 뭐였습니까?
1: 엄마 꿈이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향기님께서 좋은 글이라면서 저의 개인톡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 좋은 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함께 만나볼까요?

삶의 본질은 살아내는 것. 삶의 본질은 바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며 보람있게. 유한한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가 스스로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바로 당신 자신의 삶을 충만히 살아내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스스로의 원에 이끌려 이 땅에 온 귀한 존재니까요. 때로는 인생이 어긋난 듯하고 예기치 못한 일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은 당신의 영혼을 더 깊게 만들고 깨달음을 안겨줄 소중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이 귀한 생명을 부여받은 지금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이 삶을 살아내고 있나요? 당신만의 방식으로 오롯이 당신의 삶을 사랑하며 빛내세요.

좋은 글, 삶의 본질은 살아내는 것이란 짧은 글을 여러분들께 공유했는데요. 네, 참 좋은 아침입니다. 너무 좋은 글이라서 네.

보내드립니다 하면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해주셨는데요. 아, 글을 음미하면서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 함을 실감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행복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렸는데요. 그래요. 삶의 본질은 살아내는 것. 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소화하고 있을까요?

어린 여성 클럽 가족분들은 네, 본인만의 방식으로 또 본인의 삶을 사랑하며 빛내갈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도 배려하는 마음, 그렇죠? 그런 마음도 엿볼 수가 있어서 저는 항상 따스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성클럽은 성성권 작가님의 글 어머니의 인생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에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인생 노래 한 곡 듣고 왔는데요. 이 노래의 가사가 좋아서 찾아보려고 여러 번 검색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찾아내지 못했네요. 네, 시간이 되면 한번 받아쓰고 싶을 정도로 가사가 참 좋았던 것 같은데요. 네, 50보, 100보인가설. 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왔을까 이런 의미인데요. 그래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지만 사는 동안은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알차게 꾸며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김경희님께서 또 참 좋은 글입니다 라면서 공감을 해주시면서 또 오늘 좋은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좋은 글인지 함께 만나볼까요?

나 자신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세요. 사랑하면 그 사람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싶듯 오늘은 사랑하는 나하고만 한번 시간을 보내보세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영화도 보여주고 경치 좋은 곳으로 데려도 가주고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들이듯 나에게도 공들여보세요. 짧은 글이지만 어떠세요? 아, 지혜와 여운을 남기는 좋은 글인 것 같던데요. 이렇게 사랑하는 나와 한번 데이트해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영화도 보여주고 예쁜 옷도 입어주고 경치 좋은 곳으로 가보기도 하고 그래요. 이러고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많이 공들인 것 같던데요. 본인한테는 공들이면서 살고 있나 싶기도 하면서 되돌아보게 되네요. 오늘도 좋은 글 공유해 주신 또 김경희님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편폭이 조금 깁니다. 네, 여러분들의 내심이 필요한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오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성 클럽 위챗 그룹에 계셨던 네, 성성권님의 작품인데요. 지금은 한국에 계시죠. 네, 얼마 전에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또 성성권 작가님의 작품 어머니의 인생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가 세상 물정에 어선 눈을 뜨기 시작해서부터 우리 집 부엌은 언제나 어머니의 그림자로 가득 차 있었다. 부엌은 오로지 어머니의 세상이었다. 그때 우리 집에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와 형님 셋, 남동생이 살았는데 어머니 빼고 말짱 남자들이었다. 남자들이 많다 보니 집안일은 어머니에게 과중한 부담이었다. 어머니의 손은 무리 마를 새 없었다. 이른 아침 우리가 꿈나라에서 헤맬 때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셨다. 전날 저녁에 밖에서 들여온 불쏘시개에 불을 달고 장작을 얹어 아침 준비를 하셨다. 가마가 서서히 끓어오르며 하얀 김을 뿜어내기 시작하면 쌀을 씻어 가마에 앉힌 후 냄새를 다듬어 반찬을 만드셨다. 잠에서 깨어난 우리는 밥상에 마주 앉아 김이 몰몰 나는 밥과 반찬이 상에 올라오길 기다렸다. 비록 그 시절 우리의 밥상이 초라하기는 했지만 늘 배고픔에 시달리던 때라 허기진 배를 달래기에는 둘째로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진수성찬이었다. 어머니는 아궁이와 쌀독, 장독, 김치독에 대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셨다. 어머니는 추위가 닥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다 그쳐야 한다면서 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초가을부터 형님들을 시켜 땔나무를 해오게 하셨다. 안 그러면 한겨울 눈이 많이 온 후에 땔감으로 고생을 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형님들이 해온 땔나무를 알뜰하게 다루었다. 어떤 생나무는 불이 잘 붙지 않았기에 자칫 생나무를 안아 들여왔다가는 끼니조차 끓여 먹을 수 없다며 어머니는 늘 본인절로 땔감을 골라 안아 들어오셨다. 어머니는 날씨 좋은 날에는 군불을 떼지 않았다. 형님들이 고생스레 해온 나무를 아끼기 위해서였다. 우리 집 방구들은 추운 날에만 뜨끈뜨끈했다. 어머니는 추운 날이면 군불을 좀 피우고 보통 날씨에는 아궁이에서 이글거리며 타는 참나무를 꺼내서는 숯을 만들어 풍로불을 피울 때 쓰셨다. 지난 세기 6, 70년대 우리 집 사람들은 늘 배고픈 고생을 하며 살았다. 남자 식솔이 많다 보니 늘 양식이 부족했는데 전에 꼬운 쌀을 갚고 나면 이듬해 5월부터 쌀독이 고라 부득불 또 쌀을 꾸러 나서야 했다. 내가 소학교를 다닐 때일이다. 어느 일요일 날 나는 향소재지에서 멀지 않은 양수 오지 공장 마을로 쌀 꾸러 떠나는 어머니를 따라 나섰다. 어머니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생산대 우사에서 제일 온순한 암소를 수레에 메우고 1년 내내 모은 나무재를 가마니에 담아 수레에 올려놓은 후 아침 일찍 길을 떠났다. 그때 오지 공장에서는 나무재를 수매해 독을 굽는 데 물감으로 썼다. 우리 마을에서 시보리 남짓한 오지 공장으로 가려면 늘 찬 고개를 넘어야 했다. 어머니는 오지 공장에 가 나무재를 팔고 그 돈으로 쌀독과 팔고 그 돈으로 쌀독과 물독을 샀다. 그리고 정오 무렵에 삼촌네 집을 찾아가 수수쌀을 꿨다. 어머니가 수레에 꾼 수수쌀을 씻고 나니 때마침 점심시간이 다 됐다. 삼촌과 삼촌댁은 떠나려는 우리를 극구 말리며 점심을 먹고 가라고 하셨다. 어머니는 친척집이라고 허물없이 빈손으로 찾아와 쌀을 꼬가는 것도 미안한데 어찌 점심까지 먹겠냐며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삼촌네 내외는 기어코 우리를 붙잡아 앉혔다. 삼촌 댁은 손님이 왔다고 하얀 만두를 밥상에 올렸다. 보릿고개를 넘기느라 감자나 시래기를 듬뿍 넣은 옥수수 밥만 먹던 나는 하얀 눈덩이 같은 만두를 보니 군침이 돌아 침을 꿀꺽 삼키고 말았다. 나는 체면을 차릴 새도 없이 냉큼 집어먹어버렸다. 어머니는 민망스러워하며 삼촌 댁을 보고 아침에 데리고 온다고 하니 좋아서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냥 따라와 배고픈 모양이요 라고 말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그때 처음 먹어본 만두의 맛이 기억에 또렷하다. 가을이 되어 수확을 거두면 어머니는 모아뒀던 나무재와 하얀 잎사를 싣고 삼촌 댁으로 가 봄에 꾼 쌀을 갚아줬다. 어머니는 신세를 갚느라 쌀도 넉넉히 준비하고 무며 감자며 호박 같은 것을 푼푼히 실어갔다. 도움을 받고 신세를 갚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정이라고 하였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장독대는 신성불가침의 존재였다. 엄마는 늘 된장을 살린 미천이라며 장독대 근처에 남자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셨다.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도 된장이 떨어졌다 하면 아무리 바빠도 우리를 부르지 않고 직접 마루로 올라가서 불이 나게 된장을 포 담아왔다. 아이고, 내 이놈의 다리야. 라고 입버릇처럼 하던 말도 장을 포담으로 마루를 올라가는 순간에는 하지 않았다. 장마철의 어느 날인가 나는 장독대에서 장을 퍼내고 깜빡하고 장독 뚜껑을 덮지 않았는데 그날 어머니께 크게 혼났다. 오늘까지도 그 일이 생생히 기억된다. 그러니 어머니는 우리를 장독대 주위에 얼씬도 못하게 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그야말로 장의 지극정성이었다. 매주 쓰는 날에는 머리를 못 감게 했을 뿐더러 빨랫감이나 기타 더러운 물건도 집에 못 들여다 놓게 했다. 그래서였을까? 우리 집 된장은 삼복절에 냉수에 풀어먹어도 구수하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소학교를 다닐 때 봄, 가을 원족을 떠나거나 향에서 하는 운동대회를 구경하러 갈 때 어머니는 점심밥으로 된장과 오이, 삶은 옥수수를 싸주셨다. 친구들은 너 한 입, 나 한 입 싸간 음식을 맛보다가 우리 집 장을 먹어보고는 다들 장 맛이 참 좋다고 말했다. 해마다 김장철이면 어머니는 더욱 분주해지셨다. 한창 자라는 아들들에게 배고픈 고생 덜 시키려고 무엇이나 남들보다 많이 하셨다. 어머니는 김장을 늦가을 끝자락쯤에 했다. 그것은 될수록 김장을 늦게 해야만 이듬해 봄에 가서도 김치가 시지 않아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여 우리 집 김치는 모내기 철까지도 깊은 맛을 풍기며 밥상을 든든히 지켜줬다. 전에 담근 장아찌도 토밭의 마늘이며 가지며 오이며 고추가 나올 때까지 먹었다. 그 세월에 겨울 나이 음식은 거의 다 김치움에 넣고 장만했다. 우리 집 김치움은 깊고 넓었다. 쌀이 귀한 걸 잘 아는 우리는 어머니가 겨울 나이 절임을 할 때면 일손을 도와드렸다. 어머니는 남들이 먹기에 점거리는 감자며 덜 자란 늦가을 가지, 오이, 애호박 그리고 산에서 캐온 더덕, 도라지 등 여하튼 먹을 수 있는 것은 죄다 절이었다. 남자 식솔이 많은 집에서 조금이라도 먹을 것을 더 장만하려면 이래야만 했다. 이렇게 온 집에 살린 미천을 김치움에 다 들여놓았으니 어머니는 장독 못지않게 김치움에 온갖 관심과 정성을 쏟아부으셨다. 어머니는 누구도 함부로 김치움에 들어가서 들추지 못하게 했다. 어쩌다 어머니가 멈져 누워 김치움에 들어가지 못할 때에면 우리가 내려가게 된다. 그런데 구석구석 질서정연하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독들을 보면 어느 독에 무슨 김치가 담겨있는지 한참을 살펴봐야 한다. 어머니는 야밤중에도 손떠듬으로 원하는 김치를 척척 담아오셨는데.

긴긴 동짓날 밤에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빨간 고추 양념이 곱게 밴 배추김치를 쭉 찢어 와삭와삭 먹어대고는 매워서 입을 딱 벌리고 하다가 속육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던 일이 눈앞에 생생하다. 어머니는 자신의 손을 그냥 일복을 타고난 손이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하셨다. 샘이 좀 들어 우에서 김치라도 받으려고 따라 나설 때 이 말을 자주 들었다. 어머니의 손이 터슬터슬한 것은 쓸 줄 모르고 일만 해오셨기 때문인데 그 사실을 다 커서야 알게 돼 너무나 죄송스럽다. 집안에 죄다 남자 식솔이다 보니 어머니는 남들보다 빨래도 더 많이 했다. 어린 것들은 장난이 심해서 옷을 자주 적셨고 다 큰 형들은 일하느라 옷을 자주 어지럽혔다. 굳은 날에 다른 집 어머니들은 그간 일한 피곤을 푸느라 낮잠을 푹 자는데 어머니는 그런 날조차 큰 함지에 빨랫감을 가득 이고 아침부터 마을앞 냇가에 나가 방치질을 했다. 빨래하러 나갔다 하면 늘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가 돼서야 깨끗이 빤 빨래를 갖고 돌아오셨다. 빨래가 다 마르면 밤 가는 줄 모르고 해진 옷들을 기웠다. 그때는 갈아입을 옷이 변변하지 않아 잘 마르지 않은 옷은 밤내 가마 뚜껑 위에 펴서 말리온 후 이튿날 아침에 입었다. 어느 해 여름 로천 영화 방영대가 우리 마을에 찾아왔다. 우리 조물 애기들은 방영대를 따라다니며 구경했다. 그날 저녁, 초저녁까지만 해도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는데 갑자기 우레가 울고 번개가 치더니 소낙비가 억수로 퍼부어 영화 방영은 중단되고 말았다. 삽시에 물병아리가 된 사람들은 뿔뿔이 일어나 집으로 냅다 뛰어갔다. 나는 사람들 속에서 달리었고 힘센 친구에게 밀려 작은 물도랑에 빠지게 됐다. 온몸이 흙탕물 범벅이 됐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곧장 옷을 씻고 아궁에 불을 지펴 가마를 덮였다. 가마 뚜껑에 옷을 펴놓고 보니 한밤중이 됐다. 온 하루 생산대 콩밭 기움을 매느라 지칠 대로 지쳤는데 나까지 옷을 적셔왔으니 얼마나 애가 났을까. 어머니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빨래를 하던 모습을 떠올리니 가슴이 먹먹해 난다. 더욱이 봄과 가을이면 이불 빨래도 어마어마하게 나왔다. 온 집안의 이불을 뜯고 씻고 말리우고 다듬이질 하기까지 어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아들만 여럿을 둔 우리 어머니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집안일을 홀로 짊어지셨다. 마치 아들을 많이 둔 것이 죄라도 되는 듯 말이다. 어머니는 뭐든 아끼는 분이었다. 특히 자신한테는 조금도 베풀려 하지 않았다. 이런 어머니였지만 남에게 진 신세는 배로 갚았다. 어머니는 봄이면 꽃샘 추위도 잊으시고 들에 나가 나무를 캤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늘 외아들을 전쟁에서 잃고 홀로 사시는 문할머니 댁에 들려 맛보라고 나눠줬다. 가을에 산에 들어가 싱싱하게 돋아난 버섯을 따왔을 때도 문할머니 댁에 들려 덜어내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문할머니는 해마다 우리 집이 보릿고개 떼면 선뜻 나서서 도와준 고마운 분이다. 아버지가 장기 환자라고 늘 좁쌀이랑 들고 우리 집을 찾아와 고비를 넘기도록 도와주셨다. 어머니는 이런 문할머니를 늘 고맙게 생각하고 계셨다.
아무리 하찮은 음식도 나눠 먹어야 별맛인 법이다.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우리한테 해주던 말이다. 어머니는 김치나 장을 담글 줄 모르는 한족집에서 조선족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눈치를 보이면 통 크게 나눠주기도 했다. 지난 세기 70년대 초 내가 중학교를 다닐 때 우리 반에는 시별이 길을 걸어서 다니는 동학들이 많았다. 그들은 점심밥을 싸가지고 다녔는데 구차한 동학들은 점심밥이 변변하지 못했다. 어느 날인가 집에 돌아가 나와 한 책상에 앉아 밥을 먹은 친구의 점심밥이 영 시원치 않더라고 생각 없이 말했는데 어머니는 그 말을 새겨듣고 집에서 똑같은 색다른 음식을 할 때면 꼭 신문에 싸주면서 같이 나눠 먹으라고 당부했다. 간혹 우리 동네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날이면 나는 친구들을 며칠 집에 불러들여 같이 저녁을 먹고 영화 보러 갔다.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울 때라 손님이 올까봐 조마조마했을 텐데 어머니는 따뜻한 국물이라도 같이 먹어야 된다며 소박한 밥상을 차려 반겨줬다. 어머니가 차린 밥을 먹으면 늘 온몸에 힘이 솟구쳤다. 눈보라가 세차게 불어쳐 문풍지가 애초롭게 우러대는 겨울에 하악하고 집에 들어서면 늘 뽀얀 김으로 꽉 찬 따뜻한 집이 나를 맞이해줬다. 어머니는 구수한 향을 풍기는 시래기 된장국을 밥상에 올려놓고 공부하고 오느라 허기졌을 텐데 어서 먹으라고 하셨다. 시래기를 푹 넣고 펄펄 끓인 장국은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지경으로 맛있었다. 거기에 움에서 금방 내온 배추김치를 쭉 찢어 와삭와삭 먹으면 천하 별미였다. 내가 고중에 진학하던 1975년쯤이리라 그때 둘째 형의 친구가 향우장국에서 신문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당시 우리 고장은 영남과 영북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그 형이 영북에 20리 떨어져 있는 촌까지 신문을 배달하려면 막심한 고생을 해야 했다.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이면 길이 말이 아니었다. 그 형의 딱한 사정을 안 이후로 어머니는 눈 오는 날이나 비 오는 날이면 꼭 둘째 형을 시켜 그 친구를 집에 불러들였다. 어머니는 두부찌개나 김치 볶음밥을 만들어 먹였고 큰 눈이 내려 길이 막힌 날이면 하룻밤을 재워 보내기도 했다.

따뜻한 도움을 받으며 꿈을 키운 그 형은 다시 공부를 시작해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해서는 법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 됐다. 훗날 그 형은 우리 향에 오게 되면 먼 길을 애돌아서라도 꼭 어머니를 찾아뵙고 용돈을 내놓으며 그때 고마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산다고 했다. 어머니는 그 형을 보고 다 장독과 김치독 덕분에 소박한 밥상도 차릴 수 있었지라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곧 사회에 진출했다.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일하다가 간간이 어머니를 뵈러 고향에 내려가면 어머니는 선수건에 꽁꽁 싸놓은 그 형이 준 돈을 보여주며 신세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연신 당부했다. 형제들 모두 성장해 각자 가정을 이루었고 어머니를 모실 조건이 갖춰졌는데도 어머니는 내 몸이 성할 때까지는 자식들 신세를 안 진다 라고 단호히 말하며 혼자서 살았다. 로년에 접어들어서도 어머니의 후로운 인품은 여전했다. 연세가 들어 당신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 텐데 부모 없이 떠돌다가 우리 동네에서 탄광일을 하며 살아가는 청년이 불쌍하다고 집세도 받지 않고 방을 내줬을 뿐만 아니라 더러워진 옷도 깨끗이 빨아줬다. 음식은 나눠

이제 60대 중반이 돼 아들 딸을 출세시키고 보니 추억을 소환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다. 어머니가 몸소 실천해온 사랑과 배려를 옆에서 지켜보며 자란 나는 어머니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 볼 때마다 고생한 일들만 떠올라 가슴이 아랄해 난다.

네, 금방 성성권 작가님의 작품 어머니의 인생에 이어서 네, 어머니의 봄날이라는 노래 한 수 듣고 왔습니다. 아, 나이가 들수록 아마 부모님의 사랑이 더 크

오늘 여성 클럽에는 김경희님, 박현준맘님, 향기님, 그리고 태평양보험님, 마더천국님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요. 목 상태가 안 좋고 코 맹맹이 소리도 나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듣기 불편하지 않았을까 조금 우려도 되기도 하지만 또 좋은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따뜻한 순간을 장식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 참으로 빨리 흐릅니다. 지금까지 귀 기울여 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진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

어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오늘은 5월의 두 번째 일요일, 소중한 어머니의 날입니다. 어머니의 날은 평소 전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죠. 한평생 우리를 위해 흘리신 땀과 눈물, 오늘만큼은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때론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오늘은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어머니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사랑하는 분입니다. 어렸을 때 병원에서 새벽까지 지켜주신 분, 학교에서 활동이 있을 때면 제일 큰 박수로 응원해신 분, 그게 바로 우리 엄마죠. 네, 혹시 여러분도 어머니와의 특별한 추억이 있다면 어떤 추억이었을까요? 네, 오늘은 박영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걸음걸이가 하도 빨라서 번개 아주머니란 별명까지 가지고 있다. 워낙 성격이 급한 원인도 있지만 엄마의 걸음걸이가 빨라진 것은 어쩌면 나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4살 되던 해 어느 겨울에 나는 열이 펄펄 나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엄마는 나를 둘 채 없고 병원으로 내쳐 다림박질했다. 그런데 감기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으나 도저히 호전되는 기미가 없었다. 엄동설한에 맨손으로 나를 업고 다니다 보니 엄마의 두 손은 진작 얼어버렸다. 하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픈 날을 업고 병원으로 다녔다. 그러한 엄마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나는 병마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수학교에 입학해서도 늘 엄마 등에 업혀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내 몸무게가 늘어갈수록 엄마는 늘 숨을 터프며 달렸다. 그런 엄마가 안쓰러워 천천히 가라고 하면 추운 날에 등에 업힌 내가 걱정돼서라도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렇게 엄마는 병원이나 학교를 오가는 길에서 늘 나를 업고 달리곤 했다. 어깨에 짊어진 무게를 사랑의 발걸음으로 버텼던 것이다.

엄마는 산을 유난히 좋아했는데 열매나 나무를 캐러 자주 산에 가곤 했다. 산에 대해 잘 아는 엄마는 어느 산에 무엇이 잘 나는지도 꿰뚫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 모두 엄마와 같이 산에 다니기를 좋아했다. 다만 엄마의 걸음이 너무 빨라서 다들 따라다니기 힘들다고 했다. 앞에서 걸어가던 엄마가 보이지 않아 부르면 저쪽 산 너머에서 대답이 들려왔으니 말이다. 어족하면 한 번씩 엄마와 같이 산에 다녀온 사람들마다 혀를 끌끌 차며 탐복했겠는가.

엄마는 봄이면 산나물을 캐왔고 가을이면 이삭주의를 했다. 그렇게 동분서주하면서 늘 빠른 걸음을 걸었던 엄마의 수고로 우리 형제자매들은 배고픈 고생을 모르고 살았다. 매번 맛나게 음식을 먹는 자식들을 보며 엄마는 햇볕에 그을려 가무잡잡해진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다.

그때는 미처 몰랐다. 자식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그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정정걸음을 하며 흘리셨던 엄마의 땀방울이 얼마였는지 말이다.

어느 한 번 엄마는 금방 기어다니기 시작한 동생을 업고 감자를 주우러 뒷산으로 갔는데 3시간이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장그름으로 마당에 들어서기 바쁘게 머리 위에 얹은 감자 주머니를 내려놓고는 구석진 곳에 가서 조용히 있는 것이었다.

자식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억지로 입술을 꽉 깨무는 그 모습을 마진 하마는 알아볼수에 샀다. 그날 엄마는 아마도 남의 도움을 받아서 감자 주머니를 머리에 이긴 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 못했을 것이다. 쉬려고 일단 짐을 내려놓으면 다시 머리에 일 수 없었으니 말이다. 그러면서도 그날 저녁 자식들이 그 감자를 맛나게 먹는 걸 보면서 엄마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희생으로 자식들의 기쁨을 바꾸어온 엄마의 그 모성애는 잊혀지지 않는 눈물겨운 이야기로 남아있다.

삶의 무게는 엄마의 등을 지지누르며 한시도 술틈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는 어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씩 낙관적으로 나아갔다. 그런 엄마의 노력으로 우리 집은 늘 웃음꽃을 피울 수 있었고 희망의 노래를 엮어갈 수 있었다.

50대까지만 해도 엄마는 줄곧 번개 아소문이로 불리우며 근면한 성과 잽싼 걸음으로 여섯 자식을 남 못지않게 키워냈다. 72세가 되던 해에 엄마는 정든 고향을 떠나 명월진에 이사오게 됐다. 야속한 세월은 엄마의 걸음을 조금씩 더디게 만들어갔다. 그러나 딸들과 함께 장을 보거나 산책을 할 때면 젊은 시절 생각을 하며 걸음을 빨리 할 때가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습관되어온 걸음걸이기도 하지만 더욱이는 자식들에게 아직은 걸음이 빠르니 걱정 말라는 암시이기도 했다. 그러나 나와 같이 걸을 때만큼은 늘 속도를 늦추어 나의 더딘 걸음에 맞추려고 애썼다. 엄마는 저만큼 앞장서서 가다가도 인천 뒤에 있는 나한테 다시 돌아오곤 했다. 엄마는 무슨 일이든 뒤로 미루는 법이 없었다. 그리고 어떠한 곤란에 부딪히든지 낙심하지 않았다. 강인한 성격으로 빠르게만 달려왔던 엄마의 인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알라래나기도 한다. 분명 쉬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으련만 그저 묵묵히 자신의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무간애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랴.

그렇듯 빠르게만 걸었던 엄마였지만 80고령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파 여러 번 쉬곤 했다. 그래도 마음만은 예전 같아 식당이나 시장에 갈 때 택시를 타자고 하면 기어코 걸어갈 수 있다며 고집을 부리는 것이었다. 게다가 고령님에도 가끔씩 물통을 메고 샘물터에 가기도 했다. 맞사윈 남편이 샘물을 기르다 드리는데도 이렇게 밖에 나서니 자식들은 걱정된 나머지 잔소리까지 하게 됐다. 그러면 엄마는 자신은 아직 남은 돌이 아니라며 흐뭇하게 웃곤 한다.

자식들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엄마가 사실은 너무나도 감사했다. 고단한 삶이었으나 엄마는 늘 스스로 즐거움을 찾으며 살아왔던 것 같다. 어느새 92세 고령이 된 엄마한테서 예전에 그 빠른 걸음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앞을 향해 굳건히 걸어가며 주어진 삶을 사랑하는 그 인생 태도는 여전히 나한테 귀감이 되어주고 있다.

네, 오늘 하루만큼은 엄마의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아시나요? 어머니들은 평균적으로 자녀를 위해 20년을 잠재운 시간을 희생한다고 합니다. 그런 엄마에게 우리는 어떤 선물을 해줄 수 있을까요? 값비싼 선물보다 엄마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건 어떤가요? 오늘 집에 가면 엄마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함께 보며 엄마는 어떤 꿈을 꾸셨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우리 엄마들은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네, 어머니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 곁에 따뜻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네, 잠시 그 감동을 음악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의 사랑은 말없이도 우리를 감싸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요라는 말 한마디, 포근한 안부 전화 한 통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웃음으로 채워드리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하루도 소중한 분과 함께 따뜻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라며 우리 어머니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0: 주간종합뉴스입니다. 지난 5.1절 연휴 기간 우리 성의 주요 관광지들은 다채롭고 몰입감 있는 특색 문화 관광 행사를 펼쳐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인기가 급부상했고 눈부신 연휴 문화 관광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할빈 빙설대 세계 연날리기 축제에서는 거대한 룡과 문어 모양의 연들이 하늘에서 춤추듯 날아올라 도시에 낭만을 더해주었습니다. 룡탑에서는 중국 북동부 최초로 도시 고공 산책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도시 관광의 새로운 시각을 열었습니다. 극지공원에서는 두 개 신작 공연이 첫 선을 보였고 인어 동화쇼가 수중 발레와 어우러져 몰입감 넘치는 심해의 환상적인 세계를 연출했습니다. 포세이돈 관광 리조트의 승리의 축제도 동시에 개막돼 30섭씨도의 열기 속에서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축제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중앙대관은 흐르는 음악극장으로 변모해 발코니 연주, 길거리 플래시몹 등 음악 선율이 흘러넘쳤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5.1절 연휴 기간 할빈의 주요 관광지 예약 열기는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상승했으며 호텔 예약 열기도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뜻한 봄 기후 특성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성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할빈의 봉황산 등 관광지에서는 푸르름과 하얀색이 어우러져 한랭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관광객들은 한 번에 봄과 여름, 겨울과 눈이 공존하는 독특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봄철의 아름다운 풍경이 룡강 대지에 펼쳐진 가운데 전성 각지의 문화 관광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목당강 경박호의 절벽 다이빙이 다시 화려하게 시작되며 수많은 인파가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대련지 풍경구는 자연 지질 수확 공간으로 변모하며 화산의 신비로운 풍경을 탐험하는 가족 단위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00년 역사 통상구인 수분하는 관광객들이 급증해 러시아식 레스토랑과 빵집 앞에는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연휴 관광의 인기가 달아오르게 된 배후에는 일련의 훈훈한 서비스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은 2026년판 단체 관광 계약을 도입해 관광 시장 질서를 더욱 규범화하고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관광지에서는 림시 료식업 시설, 가족용 화장실, 반려동물 수화물 보관소 등 편의 시설을 늘려 관광객들에 대한 편리하고 훈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빅데이터 추산과 중국여행연구원의 연구 분석에 따르면 5.1절 연휴 기간 전 성 루적 관광객 수는 연인원 1,800만 명 이상에 달했으며 관광객 총 지출은 약 139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렌트카를 이용한 여행 예약 건수는 전년 대비 3배 늘어났고 로선별 여행 예약 건수는 160% 증가했으며 실시간 차량 이용 예약 건수는 80% 증가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중국 최북단에 위치한 흑룡강성에 남방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전성 각지는 각자 특기를 살려 관광객들에게 룡강 특색의 자연 풍경과 민속 풍정을 몰입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5일간의 연휴 동안 무원시는 특색 개강 문화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허조족의 전통춤과 임악한 설창 예술 등 프로그램이 차례로 펼쳐지며 우수리 강류역의 독특한 어렵 민속 풍정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길이가 100m에 달하는 생선구이 거리에서는 숯불이 빨갛게 타고 있는 가운데 갓 잡아올린 개강거가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관광객들은 그 사이를 거닐며 동극 특색 음식 맛을 만끽했습니다. 올해 5.1절 연휴에는 세계 최대 화산 용암 분출로 형성된 경박호에서 개호 시즌이 성대하게 막을 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문화의 향연을 즐기는 동시에 경박호의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껏 감상하고 또 당일 잡아올린 경박호의 싱싱한 생선도 구매해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우수리강 경박호에서 펼쳐진 흥성흥성한 문화 행사 외에 성내 다른 지역들에서도 다채로운 특색 문화 관광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북극 마카는 독특한 비수기 설경과 풍부한 문화 관광 체험에 힘입어 이번 연휴 많은 관광객들의 관광 목적지가 됐습니다. 5.1절 연휴가 시작되자 마카자가 운전 여행 열기가 꾸준히 달아올랐습니다. 자가 운전 여행 애호가들은 G331 국도를 따라 북상하면서 조국 국경선의 절경을 만끽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우리 성의 소비시장은 활력으로 넘쳤습니다. 전성적으로 120여 차례에 달하는 소비 촉진 행사를 펼쳤고 1억 원 상당의 소비권을 발급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혜택을 돌렸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전 성의 상권은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하고 문예 공연을 펼쳤으며 트렌드 맞춤형 시장도 잇따라 개장해 쇼핑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상권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달아오른 가운데 성내 문화관광 풍경구 또한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전성 각지 풍경구는 특색 자원을 바탕으로 봄날 관광과 놀이를 결합한 특색 코스를 선보여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료해에 따르면 수화시에서는 100만 원 상당의 료식 소비권을 배정해 인터넷 인기 미식으로 소비를 이끌었고 개서시에서는 500만 원 상당의 소비 촉진 자금을 투입해 상업무역 주체와 련동으로 할인 행사를 펼쳐 연휴 기간의 소비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방금 지난 5.1절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성 각 통상구의 여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통관 운영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새벽 5시 무원 여객 터미널 통상구 연합 검사홀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중국 최동단 통상구인 무원의 2026년 명수기 여객 통상구가 정식으로 개통됐습니다. 한편 흑하수은 통상구 연합검사홀에서 이민관리경찰들은 중로 이중건호를 능숙하게 활용해 통관객들을 분류하고 효율적으로 검사함으로써 여행객들의 원활한 통관을 보장했습니다. 4월 중로 국경강이 류빙기에 접어들면서 흑하, 동강 등 수은 통상구에서 신속하게 호버크라프트 운송을 시작해 통상구 통로가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전 성국경 통상구의 출입국 인원은 약 5만 3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했습니다. 5.1절 연휴를 맞아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중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함께 증가하며 양방향 관광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5.1절 연휴 중국의 출입경 인원은 연인원 약 1,127만 9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여행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권 예매량은 112만 장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중국 내 관광지 역시 다원화 추세를 보였습니다. 올 5.1절 연휴 기간 흑룡강성, 귀주성, 호남성, 신강 위글자 치구, 산서성 등 신흥 관광지 방문객 모두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120.1% 증가하며 방문 규모와 증가률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웹사이트는 한국 블로거들이 카메라를 들고 중국 주요 도시로 몰려들어 상해, 심수 등 도시의 거리 곳곳을 누비며 생동감 넘치는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을 찾은 한국인은 약 316만 명으로 2024년 대비 36.9% 증가해 한국의 모든 해외 여행지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1: 이 시간 주간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 오늘은 130번째 시간입니다. 혼자서 마른 만두를 씹고 있던 강덕복이 사리가 들어 기침을 한다. 아비가 급히 다가와 등을 두드려준다.
1: 아버지, 아버지, 천천히요.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요. 네?
2: 그래.
0: 어린아이처럼 말을 잘 들으며 꼬박꼬박 대답을 해주는 강덕복의 모습에 아비가 쏟아지는 눈물을 가까스로 삼킨다.
1: 아버지, 반찬 많이 드세요. 네?
2: 아비야, 네 엄마가 못 깨면 난 어떡하지?
1: 그럴 리 없어요. 어머님 꼭 깨요.
0: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아비의 말을 듣던 강덕복이 만두를 쥐고 껍질을 벗긴다. 아비가 눈물을 참으며 일부러 우스개를 건넨다.
1: 껍질 벗겨 드세요. 어머니 나쁜 습관 아버지가 다 배웠어요.
2: 이전에 네 엄마가 만두가 땅에 떨어지니까 껍질을 벗겨 먹길래 내가 자상계급 사상이라고 혼냈지.
1: 아버지가 이러시는 건 자상계급 사상 아니고요.
2: 이건 자상계급 사상이 아니야. 네 엄마가 빨리 깨났으면 해서 이렇게 번딴 거야.
1: 아버지, 하지 마세요. 어머니 꼭 깨날 거예요. 절대 아버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2: 안다. 우리 알아, 알아, 알아. 내 엄마가 그러지 않을 거란 거 안다.
1: 아버지, 내일 아버지 생신이에요.
2: 어? 그래?
1: 네.
2: 깜빡했네.
1: 그런데 아버지 몸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요. 주인공이 냄새 풍기면 어떡해요?
2: 날 돌아가라고 그러지. 나 안 간다.
1: 아니에요. 오빠하고 함께 목욕하세요. 씻고 다시 오세요. 되죠?
2: 나 안 씻어. 어디도 안 간다. 여기 있을 거다. 엄마가 깨날 때까지 아무데도 안 가.
1: 네네. 우리 아무데도 가지 말아요. 네? 안 가요. 우리 먼저 밥 먹어요. 되죠? 자, 아버지 드세요. 우리 먼저 밥 먹어요. 반찬 많이 드세요. 네?
0: 아비가 아이 달래듯 강덕복의 등을 다독여주며 만두를 쥐어준다. 강덕복이 껍질을 바른 만두를 쥐고 한입 작게 떼어먹는다. 깊어가는 밤. 안걸의 곁 침대에 눈 강덕복이 혼곤히 잠에 든다. 어릴 땐 산처럼 든든하고 큰 품이었지만 세월의 세례 앞에서 어느새 왜소하고 가냘프게 작아진 아버지의 잔등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잠든 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아비가 안걸의 침대 곁으로 가까이 다가왔는다.
1: 엄마, 빨리 깨어나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빨리 깨나세요.
0: 아비의 손 위에 놓여져 있던 안걸의 손이 작은 움직임을 보인다.
1: 어머니! 어머니!
0: 안걸의 손가락이 이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1: 어머니!
0: 그걸 느낀 아비가 기쁨에 겨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부른다.
1: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3: 아비야.
1: 깨났어요?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깨났어요.
2: 엄마가 깨났어?
1: 어머니 깨났어요. 어머니 깨났어요. 아버지, 아버지 조심해요.
2: 너 쟤 깨났어?
3: 조심해요. 허둥대기.
2: 너 어찌? 왜 이제야 깨났어? 왜 사람이 이렇게 놀래워? 내가 얼마나 속태우는지 아오. 속이 까맣게 탔어. 깨났으면 됐어. 깨났으면 됐어.
1: 아버지, 어머니 흥분하면 안 돼요. 의사 모셔올게요. 네?
2: 그래.
0: 강덕복이 감격에 겨워 안거리 얼굴을 어루만진다. 안거리 천천히 손을 내밀어 수척해진 강덕복의 얼굴을 어루만지는데 강덕복이 그 손을 꼭 잡아주며 미소를 짓는다.
2: 됐어. 깨났으면 됐어. 배 아프지? 응?
0: 감격의 밤이 흐르고 날이 밝아 드디어 강덕복의 80살 생일날 아침이 다가온다. 안거리 침대 곁에 앉은 강덕복이 미소 띤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고 있다.
3: 당신 몸에서 냄새 나요.
2: 당신은 개코요. 냄새도 잘 맡소.

0: 생신 축하드려요.
1: 즐겁소, 즐겁소, 즐겁소, 아주 즐겁소.
0: 네, 아쉽게도 생일 선물 완성 못했어요.
1: 아유, 너지. 당신 깨난 게 제일 좋은 선물이요.
2: 강덕봉의 집 대문 앞. 안영인의 승용차가 대문 앞에 당도하자 마중을 난 왕회양과 아비가 반갑게 동생의 식구들을 맞이한다.
3: 아, 환영합니다.
4: 반갑습니다.
5: 반가워요.
2: 안영이 다가와 아비의 손을 마주 잡는다.
6: 수고했어요, 수상 동지.
7: 장군 부인이 좀 시샘하는 것 같아. 수상이 아닌가요? 나이탄 수장은 군 수장 앞에서 명함을 못 내밀지, 안 그래요? 맹부정이?
8: 아니, 왜 아직도 이렇게 사나워?
7: 아니, 왜 아직도 표준어를 못해요?
6: 맹대야, 이리 와 인사해.
9: 이모.
6: 그래, 착해라. 맹대가 이렇게 컸네.
9: 잘 지내지?
6: 그럭저럭.
2: 식구들이 다 모인 집안이 즐거운 분위기로 들썩인다. 위민의 아내가 간식을 들고 거실에 나와 권한다.
10: 참모조 과자 드세요.
2: 아비가 샤워실 문을 두드리며 아내 대고 말한다.
7: 아버지, 아직도 안 됐어요?
1: 인차 돼. 다 됐어. 기다려, 곧 나갈 테니까.
7: 아버지가 제일 예뻐하는 막내딸 왔는데 빨리 나오지 않고 뭐해요?
6: 아버지, 천천히 씻어요. 급해 말고요.
2: 안영이 아비를 한켠으로 끌고 가며 말린다.
10: 재촉하지 마.
2: 아비가 안영을 쳐다보며 묻는다.
7: 이번 왜 물집이 생겼어?
6: 언니 생각에 반복해야겠네. 여드름도 나고 물집도 생기고. 그 이물 누가 당해?
7: 어머니 봤어?
6: 봤어. 엄마 왜 이랬어? 속그릇게 뭐 있니?
10: 나 안 죽어. 나 아직 아버지하고 셀 거 못 살았어.
6: 이번에 두 분의 애틋한 사랑에 나도 감동받았어.
10: 언니, 엄마 괜찮겠지?
6: 의사가 그러는데 난 후에 괜찮을 거래. 그래도 서울하면 안 돼.
7: 괜찮아, 내가 있잖아.
6: 아버지, 빨리요.
10: 아유, 됐어, 언니. 우리 먼저 들어가.
7: 동작이 느리다고.
2: 한편, 병원 병실. 안걸의 곁에 덕화가 남아 시중을 들고 있다. 덕화가 안걸의 발을 주물러주며 입을 연다.
11: 오늘이 8월 1일이요. 애들은 아버지 생일 세준다고 다 갔어. 벌케도 있었으면 좋았을걸. 아, 다 같이 모여서 웃고 떠들고. 아픈 척 여기 누워서 안 일어나고 있어.
12: 나 뭐 여기 좋아서 있는 줄 알아요?
2: 한편 강덕봉의 집. 간만에 모인 형제 자매들이 너 한마디 나 한마디 법석인다. 위동이 아비를 보며 말한다.
13: 이번엔 다 아비 탓이야. 야단 법석을 떨더니 일이 생길 뻔했잖아.

0: 이건 오빠가 잘못했어. 강종이 적국성을 타격했다가 언니가 서시고 나앉으면 오빠가 로인들 돌볼 거야?
1: 그래, 찬성. 찬성.
2: 나도 찬성.
3: 위국에 이어 왕해양도 도선 들어 찬성하는데 자리에 앉았던 아비가 일어서며 쏘아붙인다.
4: 금방 왜 잠자코 있었어요? 안영이 말을 안 했으면 내가 억울할 뻔했잖아요.
1: 강기동, 그래서 사과 안 할 거야?
5: 그래.
0: 사과해요. 사과해요.
5: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래. 하이, 힐들러!
4: 파쇼를 소멸하자!
0: 자유의 의미니까!
6: 할아버지 왔어요!
4: 아버지!
3: 다들 웃고 떠드는데 야야가 강덕복을 부축해 2층에서 내려온다. 깨끗한 반팔 셔츠에 멜빵 바지를 입은 강덕복이 만면에 웃음을 띠고 계단을 내려서고 있다. 아비가 두 눈을 크게 뜨고 놀란 듯이 묻는다.
0: 아버지! 누이시여?
7: 무슨 헛소리냐? 난 내 애비 아니냐?
4: 아버지가 이렇게 멋지셨어요? 귀국하겐 줄 알았어요.
0: 그러게요. 아버지 정말 멋져요. 어디 80세 같아요?
5: 맞아.
0: 그래서 옷이 날개예요.
6: 야스, 아빠가 선생님 선물이에요. 명품이에요.
2: 이거 멋진데?
6: 할아버지 빨리 케이크 먹어요.
0: 케이크 먹자. 빨리 할아버지 부축드려.
3: 아들, 며느리, 딸과 사위, 그리고 손녀들의 축복 속에서 강덕복이 상에 놓인 커다란 생일 단설기 앞에 마주선다.
7: 만수무강하십시오. 좋아.
0: 아버지 미안해요. 올해는 그저 이렇게 간단하게 쉬어요.
6: 할아버지 호텔에서 안 쉬신대요. 할머니 태어나시기 전엔 아무데도 안 가요.
7: 이게 얼마나 좋냐. 이만하면 만족이다.
4: 아버지 서원 빌고 촛불 끄세요.
7: 그래 서원. 그래.
3: 강덕복이 눈을 감고 도선을 앞으로 모아 소원을
7: 빌고
3: 선녀들과 함께 촛불을 훅 불어끈다.
5: 좋아요.
4: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5: 축하해요.
8: 아버지.
6: 할아버지 무슨 서원 빌었는지 난 알아요.
7: 무슨 서원 빌었는데?
6: 할머니가 빨리 낫고 오래오래 살라고 서원 빌셨어요.
7: 정말 똑똑하구나. 그게 내 할애비 제일 큰 소원이다.
4: 아버지 그만하세요. 더 말씀하시면 나 울고 싶어져요.
7: 웃고 싶겠지.
0: 아니 아버지 상자에 앉으세요.
4: 미안 아버지 앉으세요.
7: 다들 앉거라.
6: 짠 옆에 앉을래요.
3: 자식들이 강덕복을 부축해 거실 소파로 안내한다. 강덕복이 가운데 앉고 손녀들이 각각 량 옆에 앉는다. 이때 생신준비조직위원회 조장을 맡았던 아비가 앞에 나서며 지휘를 시작한다.
4: 저기 조용하세요. 지금부터 강덕복 동지 생일준비 령도서서에서 사모령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선물 드리겠습니다. 강신의 맏아들 강미국 려단장. 자, 먼저 드려요.
1: 그래, 나부터 드리지 마.
0: 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7: 그래.
3: 미국이 곁에 서 있던 아내한테서 큰 봉투 하나를 받아들여 강덕복이 앞에 내민다.
1: 아버지, 저희 전우가 군구 당한실에 있는데 제가 아버지 서류를 복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7: 그래?
1: 네.
7: 어휴, 이 선물이 정말 의미 있구나. 정말 소중하다. 내 돋보기 어디 갔니?
0: 여기.
1: 저 돋보기 드려.
0: 여기 있어요.
3: 봉투 안에 서류를 꺼내든 강덕복이 안경을 찾아 걸고 한 장 한 장 기분 좋게 읽어 내려간다.
7: 좋아. 내 일생은 깨끗하고 오점 하나 없다. 보람 있게 살았다.
5: 자.
3: 이때 위동이 뒤질세라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펼쳐올린다. 자그만 트렁크를 열어젖히자 반듯하게 기어진 군복이 나타난다.
4: 강부장, 권리를 남용한 혐의가 있어요.
9: 걱정 마, 더 냈어. 아버지, 제 선물은 신시 군복이에요. 보세요.

0: 아, 입어보시오. 자, 네, 입어보세요.
1: 뭐가 이리 많니?
0: 아, 다 있어요. 팬티, 양말 다 있어요.
2: 입어보세요.
0: 잠깐, 잠깐. 자, 들어서 봐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때? 어때?
3: 딱 맞네요.
2: 멋있게 보여요.
4: 됐어, 됐어.
2: 얼마나 멋있어요.
0: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요?
1: 솔직히 이거 내 옛날 군복보다 못해.
0: 아, 이거 시식이에요.
2: 아버지, 이건 여우 신비예요. 겉도 늙은 여우야.
5: 맞아요, 늙은 여우도 웃었어요.
6: 아, 내가 부르라는 거야? 버르장머리 없이?
2: 언니를 닮아서 그래.
6: 그 많은 옷점은 왜 안 닮는데?
5: 검은 옷점보다 결함이 더 털출해.
2: 정말 청출어람이네.
6: 내가 쟤를 못 이겨. 그렇지?
2: 아버지.
7: 안영이 책 한 권을 강덕복 앞에 내민다.
1: 얘야, 너 이건 뭐니? 백선이?
2: 이건 아버지가 수비구 사령원을 계실 때 모든 연설집이에요.
1: 어? 이거 다 내가 연설한 거라고? 내가 이렇게 연설 잘했어?
2: 보시면 알죠. 어.
7: 강덕복이 책을 펼쳐들고 있다가 흐뭇한 표정으로 어? 자식들을 둘러본다.
1: 내가 이렇게 말 잘했나? 난 왜 전혀 기억이 안 나지? 전혀 인상이 없어.
2: 아버지가 사령원으로 계실 때 그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이 앵무새처럼 써준 대로 읽으면 됐어요. 아버지 생각이 아니니까 당연히 기억이 없죠.
1: 너 무슨 헛소리를 지쳐? 내 선물은? 내 선물은 어디있어?
2: 아, 그래, 어디 그러게. 선물은? 어? 기다려요, 여보.
8: 아, 가져올게.
7: 아비가 눈짓하자 왕향이 바로 일어나 선물을 가지러 간다.
6: 이제 모두 깜짝 놀랄 거야.
2: 정말?
8: 아이고, 잘못됐어.
7: 이때 왕혜양이 손으로 이마를 탁 치며 들어선다.
8: 아까 그 선물을 차에다 뒀는데 방금 동료가 몰고 갔어.
2: 왕혜양, 그냥 내가 탈려고 탈고 내리라고
8: 그랬는데 안 된 거야.
0: 아버지 싸워요. 때리지 마.
7: 드라마 부모님의 사랑이야기 13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염견 조선호 라디오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9: ...北京时间13点整。
10: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11: 中波873kHz，초단파103.5MHz，黑龙江조선호방송입니다。
1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들이 만발하고 푸르름으로 출렁이는 5월의 두 번째 주말입니다. 누구나 태어나서 제일 처음 번지는 말이 엄마입니다. 불러만 봐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뭉클해지는 이름 어머니.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럽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은 언제나 가정을 위해 악을 탁을 고생하시고 자식들한테는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는 어머님들께 문안을 전하면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노래 엄마의 아리랑을 감상합시다.

0: 한국에 거주하는 백미연 씨가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서울에 거주하는 백미연이라고 합니다. 타양살이 12여 년에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어머니 생각이 제일 간절합니다. 어머니는 젊어서부터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헌신을 다해 자식들은 물론 손주까지 훌륭히 잘 키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바삐 보내다 나니 정작 어머니에게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빌어 어머니에게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노래 한 곡 요청합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앉으세요.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즐겁게 우리 곁에 오래오래 머물러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0: 네, 그럼 백미연 씨의 어머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어머니를 보내드립니다.

0: 일생 동안 자식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한평생을 살아오신 어머니. 세월 따라 늙어가시는 어머니는 가족만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연길씨 최허씨의 어머니는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 네 자식을 대학 공부까지 시켰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의 공부 뒷바라지를 위해 온 마을을 돌면서 돈을 빌려서라도 책도 사주고 학비도 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엿한 직장인으로 성장한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가족들이 즐겨보는 소품 부모 보모를 요청해왔는데요. 최허 씨의 어머님께서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아이고, 아이고, 손녀, 이 할머니 학교 올 때는 걷기 입고 와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챙겨보던 얼어 죽을 뻔했다. 오야, 야 이게 교과서로 또 누구 갔지? 아이고, 애나라 정말. 우리 이제 시간표로. 오늘 이 시간이 없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순돌이. 아이고, 너도 고사이다. 너도 고사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정신없이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이게 글쎄 버린다는 게 글쎄 학교 문화까지 가지고 갔지. 아이고 진짜. 뭐야 이 무슨 소나 이렇게. 야 옥자구나.
2: 야 응? 우리 딸이 온천표를 가져왔더라.
1: 무슨 거?
2: 우리 수혜랑 민서랑 같이 오랜만에 즐겨보자. 하룻밤만 자면 된다.
1: 아이고 야 내 성군 아이 보고
2: 하루 보람 되지 무슨?
1: 야 여지간에 우리 딸이 영 바쁘다. 아이고 눈코뜰 새 없다. 눈코뜰 새 없어. 저 너네끼리 가라. 응?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아이고 골뱅이 들었어. 골뱅이. 아이고 이것도 파스를 붙여야지. 파스를. 아이고 옳다 정말. 요거 순에 알려준 대로 붙여보자 좀. 요거 요렇게 넣고 요거 딱 묘준해야 되는데. 에이 이거 이렇게

0: 지금 뭐 한가? 요가를 한가?
1: 야, 무슨 요가는 무슨 요가? 이런 뭐 나는. 아야야야야! 야야 빨리 입혀라 입혀.
0: 아유야야야! 엄마, 엄마 좀 다이어트를 하셔.
1: 니나 다이어트.
0: 엄마 어서셔.
1: 이거 뭐야?
0: 입살 갈기. 응? 엄마 입살 매서 좋아하세. 우리 오늘저녁에 입살 매서 해먹을까?
1: 이 고에 지 생각은. 야야야, 입살 뱅새 하는 게 뭐 그리 수월한가 하니.
0: 이 내 사랑 우리 어머니 솜씨 때나 좋은 거 알지 뭐. 아 배고프다 야. 엄마 밥 주셔.
1: 야 밥만은 좀 제 집에서 먹고 댕기면 아이 되겠니?
0: 야 엄마 우리 신랑이 얘.
1: 우리 장모님이 한 밥이 최고
0: 이랜다.
1: 야, 왔으면 제 새끼부터 들받아보는 게 순서 아닐까?
0: 엄마나 우리 손돌아 밥 먹었다. 오고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오 요거 너는 누구 났을까? 요렇게 걷니? 아 엄마 야를 무슨 옷을 이렇게 많이 입혔습니다.
1: 야야야 아는 그래도 든든히 입혀야 된다. 감기 오면 어찌자 그래.
0: 엄마 아들이 니에 선선하게 키워냈습니다. 어머나 야 이게 뭐야? 엄마 야 이게 시토형이 포머리 같은 게 뭐인가 이게?
1: 오야 그게 어째 그렇게 싹 터져?
0: 뭐 터졌다고?
1: 아이고 야 네, 쟤야. 강 기저귀를 바꾸자고 보니까 끝에다 오줌 조금 쌌더라. 그러니까 내 고기를 그래서 가시알 요래 배에 대대고 재벌을 차온 게 어째 그게 싹 터져.
0: 엄마 기저귀로 일회용 기저귀로 재벌을 채우면 어찌인가. 그것도 가시알로 배서.
1: 야야야 기저귀 값이 지금 얼마 비싸야.
0: 아낄 때고 아예 아낄 때지. 엄마 엄마 야 먹을 때 됐지?
1: 옳다. 우유 먹을 시간이 됐다.
0: 야 어째리 세게 우는가? 엄마 엄마 야 몸에 바늘이 들어갔지?
1: 무시라니? 바늘이야.
0: 엄마 응? 엄마 그게 뭐인다?
1: 우유병살이지.
0: 아이 그 집게 어? 그게? 이 우리 어젯자랑이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쓴 집게제?
1: 야 땀물에다 싹 소독했다.
0: 야 엄마 고기 집는 집게를 우유병살이 집으면 어찌가. 우유 전용 집게 사줬제.
1: 야 찾지 못해 그랬지. 가져놔. 야 어째 이리 우리 아이고 어 순대라
0: 엄마나 우리 손돌이 외할머니 가니까나 우르르 또 끊는구나. 아이고 엄마 응? 엄마 가서 우리 아를 빠져서 나는 정말 세상 편안한다.
1: 이제 알아.
0: 내 엄마한테 욕으로 제출해도 될까? 아이 별게 아니다. 내게 말한다. 이 첫째, 우유는 내가 사온 우유만 먹인다. 시장에서 파는 족보 없는 짝퉁 우유는 절대 안 돼. 둘째, 내가 사온 우유라 하더라도 유효기가 반년밖에 안 남았을 경우 무조건 사정 없이 쓰레기통에다 쳐넣는다. 엄마, 우리 이랬까? 이제부터 저 순돌이 우유로 풀 때는 엄마가 내 영상 통화를 하자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내 시시각각 내 감독하에 우유로 풀라 이 말입니다.
1: 무슨 개라고? 시시각각 네 감독하에?
0: 예. 야!
1: 저래 이미 집에다 응? CCTV를 안 장하래. CCTV를. 애당초 그렇게 재미를 못 믿겠으면 제 새끼를 제 못 깨지. 엄마, 오, 내 어떻게 순돌이를 볼까? 오, 야, 일요일날 한날 보는 것도 정신 아찔해 나는데 누나. 이 말하는 짓사를 봐. 너 일요일날에 하루 보는 게 정신 아찔해 나면 쭉 보는 이 애미는 정신 펄펄 나겠구나. 어쩐 제 몸 하나 가누기도 바쁜이 나이. 아이고 정말 이젠 제 먹을 밥도 하기 싫다. 정말 쉬기 싶다 쉬기 싶다.
0: 아이고 엄마, 엄마 어디 아픈가? 병원 가야 되세요?
1: 야 병원은 무슨 병원은 무슨.
0: 그랬까나 엄마 아픈 게 아니라 우리 순돌이를 혹시 봐주기 싫어서 이래제.
1: 야, 내 지금 너 알아보기 싫어 그래니? 응? 네 이애미를 믿지 못할까 하는 말이지.
0: 엄마, 내 엄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순돌이만은 과학적으로 키우자는 게지.
1: 옳다. 나는 그 과학 모르니까 나 너 시어마를 데려다가 과학적으로 키워라.
0: 엄마, 우리 시어마이노 돈을 벌어야 우리 돈 대주지.
1: 완전히 부모들은 전의 노예요. 이래서 그저 부모하고 자식지가 되는 짝사라이라 하지. 야, 그리고 내 누르 네 키를 딱 1m 50을 만들자고 키웠겠니? 혼자서 너네 둘을 키우면서 거기다 부스개를 오르내리면서 너네를 먹여 살고자고 얼마나 바빴는지 모른다. 그래도 난 언제 그렇게 그저 영양가를 딱딱 따지며 먹이고 어루 만질 새도 없었지. 그래서 그저 눈인데 다 못한 그저 아쉬움과 그저 미안함 그저 지금 그저 성구를 키우는데 다 뭘 붓고 있는데 이미 속은 누구 알겠니?
2: 싸위 왔습니다. 아유, 오늘은 무슨 거 마시는 거 있습니까? 어머, 어머, 어머, 어째 저럼? 도대체 뭐 이랬길래?
0: 아유, 내 뭘 아예 했는데?
2: 내 당신은 몰라 그래요. 뭐 뭐랑 말했지? 정말. 어머, 싸위 왔어.
1: 야, 야, 야.
2: 어머,
1: 야.
2: 어머,
1: 날래. 어, 어서 밥 먹어.
2: 저 어머, 어머, 싸위 할 말 있습니다. 어머, 오시오. 앉으시오. 어머, 내 솔직히에 어머의 딸 김대가 사는 게 이게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0: 뭐야?
2: 아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핸드폰 떡 들고 있으면 잘 때까지 핸드폰 들고 잡니다. 예. 지원이 화장실도 핸드폰 가지고 화장실에 갑니다. 그리고 예. 어휘 제세는 무슨 취니 그렇게 많은지. 오늘은 뭐 베이비마미 모임이요. 내일은 고사 모여. 내일은 청사 모여. 본다. 예. 아이, 어머니. 아이, 솔직히 말해서 그 시간에 저 어머니 휴식시키고 아로 집에 데려가 보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야, 그거 전 나이 어른 게 좋아가지고 모르고 결혼했대. 야, 난 정말 이래 못 삽니다, 못 살아. 아이고, 저.
1: 이보 사위, 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2: 예?
1: 우리 집 내 쟤보다 못한 게 무슨 게요? 이쁘지, 야, 착하지, 어리지. 거기다 똑똘 같은 아들을 낳아줬지, 야. 그리고 일절에도 더 벌어서 가서

0: 하겠다고요? 그 무슨 의사인지 뭐 하는 게지? 다 매술이 무슨 핸드폰을 가지고 너? 그리고 지금 세월에 그렇지, 야? 아이, 밖에 나가서 사람은 만나야, 야? 인맥이 넓어지고, 또 인맥이 넓어져야 다 하는 일도 잘 됐게 하여, 잘 됐게.
1: 아, 예. 어머니, 그건 맞습니다, 어머니 말이. 근데 이건 내 말하는 거니?
0: 저는 순돌이 보는 걸 해, 그래지, 예? 야? 내 예. 좋아서 저 성군을 보는데, 사이 무슨 얘기구리만 쏘냐? 하기는 글쎄, 성군을 보는 게, 아이 힘들지 뭐. 그랜디야 그것과 비기지 못하는 즐거움과야 기쁨을 준단 말이야.
1: 어머니, 어머니 순돌이 보는 게 그렇게 즐겁습니까? 하기는 글쎄 뭐 저 제 새끼를 키울 때보다도 손주를 키울 때 더 곱답다 어머니.
0: 또 말이죠, 손주란 거는 그저 있제요 어째 이쁜가, 뭐 때문에 이쁜가 설명할 게 없이 그저 이쁘지 뭐.
1: 아, 그래서 어머니 우리 순돌이 볼 때면 그저 눈에서 빛이 바짝바짝 했구나.
0: 그렇지 그. 어, 야 김령아, 김령아 야야야, 네 이제 앞으로 알아 키우는데 요구를 이제 다 말해. 내 다 들어줄게, 다 들어줄게. 그리고 이제야 내 정말 네 시키는 대로 과학적으로 키울 신심이 있다, 신심이. 어? 그래. 야 재래네. 엄마.
1: 어머니 봅소 결국엔 뭐 딸 페이구만 무슨 짜잔.
2: 와 이게 어머니 욕심 나던 목걸이 아닌가?
0: 그게 말이다.
2: 좋겠다.
1: 내 끼워줄게.
0: 아유야야야야.
1: 어셔.
2: 엄마 뭐 무슨 부끄러워 하기노. 아들 같은 사위라며. 아, 빨리 빨리 빨리.
1: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2: 엄마. 제각시 갔습니다.
1: 어머니 보이시오.
0: 야야.
1: 이야 고맙습니다. 시집 한번 더 가도 되겠습니다. 어머니
0: 야.
1: 야 이렇게 좋은 날에 오 예쁜 목걸이도 걸었다가
0: 야.
1: 사진 한 장 잠깐 남깁시다.
0: 야 그치? 그게 좋다.
1: 자자자자자자
0: 우리 순도
1: 자 우리 집 부모와 함께
0: 야
1: 부모 아 장모님 자 우리 장모님과 함께 하나 둘 김치.
3: 연간 뇌과병원에서 근무하는 조영선 간호사가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4: 안녕하십니까. 간호사 조영선입니다. 오늘 그간 고생을 많아하고 헌신한 간호사들과 임금분들에게 경의를 드리면서 간호사의 노래를 요청합니다.
3: 네, 그럼 조영선 간호사가 모든 간호사들이 명절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간호사의 노래를 보내드리니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군춘 씨의 라원옥 교원이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라원옥 씨는 지난 주말 농촌에 계시는 부모님 댁에 갔다가 부모님과 함께 요청 한마당을 시청했다고 합니다.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을 보면서 1995년도에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에 찾아가 부모님을 위해 노래를 요청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고 했는데요. 세월이 흘러 이젠 19살짜리 아들을 둔 엄마가 된 라원옥 씨는 그동안 자식을 키우느라 부모님에게 소홀했던 것 같다면서 평생을 근면과 성실로 일하시며 무남 동료인 이 자식을 위해 로심초사하신 부모님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군춘시 경신진 구사평촌에 계시는 라상길 아버님과 김성자 어머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딸이 요청한 노래

사랑엔 올리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지만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항상 내리막입니다. 자식이 추울 때면 따뜻한 속옷이 돼주시고 비가 오면 우산이 돼주시고 비바람이 불면 바람막이가 돼주시는 어머니. 우리는 이런 어머니를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그럼 모든 어머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어머니, 어머니 어릴 적 꿈은 뭐였습니까?
1: 엄마 꿈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听众朋友们，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欢迎各位收听。본방송은위챗으로도청취가능한데요위챗애플리즉微信小程序에龙广电台를검색한후조선어방송을클릭하면휴대폰으로도실시간청취가능합니다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정 인위에 开始今天的节目。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술을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꾸준히 하면 산도 넘어간다 는 속담은 끈기와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로 무엇이든 꾸준히 노력하면 어려운 일도 결국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속담의 유래와 그 교훈을 상상하여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천군이라는 젊은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천군은 매우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나쁜 운을 타고난 탓에 마을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운이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겪었던 많은 실패들 덕분에 사람들은 그를 불운한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시도하든 결과는 항상 좋지 않았고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꿈을 비웃었습니다. 어느 날 천군은 마을의 한 어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어른에게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물었습니다. 어른은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군아, 인생은 마치 큰 산을 넘는 것과 같단다. 너는 그 산을 한 번에 넘으려고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도록 해라. 한 걸음씩이라도 꾸준히 올라가면 결국 그 산을 넘을 수 있을 거다. 천군은 어른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날부터 꾸준히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조금씩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천군의 목표는 마을 너머에 있는 높은 산을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산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불가능한 산이라 불릴 정도로 험난한 산이었고 그 누구도 그 산을 넘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군은 이 산을 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산을 넘기 위해 하루하루 꾸준히 훈련하며 그 산을 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길은 험난하고 기운은 떨어졌으며 온갖 고통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루에 한 번씩 산을 오르며 조금씩 조금씩 높이를 쌓아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어른이 해준 말을 떠올렸습니다. 꾸준히 하면 산도 넘어간다. 천군은 어느 날 산의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자 그는 그동안의 고통과 어려움을 모두 잊고 큰 안도감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가 산을 넘은 순간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산을 천군은 결국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천군의 꾸준한 노력과 인내를 인정하게 되었고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하면 산도 넘어간다 는 속담은 인내와 끈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이 주는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두 가지 주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목표나 꿈을 이루기 위해 단기간에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일들이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목표일수록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속담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간다면 결국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천군이 산을 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매일 한 걸음씩 꾸준히 산을 오르며

결국 목표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기적인 성과나 빠른 결과를 바라지 말고 조금씩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 과정에서 실패나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찾아오겠지만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결국 성공을 가져온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꾸준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천군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가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끈기와 인내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시간과 과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시도만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실패도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군은 처음에는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지만 그 실패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다시 도전하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인내와 끈기가 결국 산을 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겪는 실패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들을 이겨내며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면 결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천군은 하루하루 조금씩 산을 오르며 작은 변화가 점점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속담은 그처럼 작은 변화들이 결국에는 큰 성과를 이루어낸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인생에서 큰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은 한 번의 큰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변화들이 누적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조금씩 노력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꾸준히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천군이 산을 넘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 어떤 빠른 성과나 결과도 중요하지 않았고 그는 오직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걸어갔습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속도나 성과에 자극을 받아 급하게 나아가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시간과 과정을 존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실패나 좌절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하면 산도 넘어간다는 속담은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이나 도전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에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큰 성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속담은 또한 우리에게 작은 변화가 어떻게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그리고 자신만의 속도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킵니다.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식사 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순간이 아니라 몸 전체의 리듬을 여는 중요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생각보다 섬세하게 시간의 흐름에 반응하며 언제 먹느냐에 따라 에너지를 쓰는 방식과 저장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식사 시간과 건강한 체중 관리 이렇게 제목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처음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순간은 잠들어 있던 신진대사를 깨우는 출발점이 되며 이때의 선택과 타이밍은 하루 전체의 컨디션에 부드럽게 영향을 미칩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시작하는 습관은 몸에게 지금이 활동을 시작할 때라는 신호를 주고 이는 자연스럽게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면 몸은 언제 에너지가 들어올지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려는 본능에 따라 에너지를 저장하려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반대로 비교적 일정한 시간대에 식사를 하면 몸은 필요 이상으로 축적할 이유가 줄어들고 들어온 에너지를 그날의 활동에 맞추어 사용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억지로 체중을 줄이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균형을 향해 가는 기반이 되어줍니다. 특히 하루를 시작하는 식사 시간은 생활 전반에 리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식사를 거르는 습관은 처음에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식사 시간에도 영향을 미치기 쉽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과도하게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먹는 속도가 빨라지거나 선택이 거칠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체중 관리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소화와 피로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여유를 가지고 하루에 첫 식사를 맞이하면 마음과 몸이 함께 준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이후의 식사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식사 시간은 정신적인 안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는 행위는 하루 중 자신을 돌보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이 시간이 흐트러지면 식사는 단순한 허기, 해소, 수단으로 전락하기 쉽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인식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일정한 식사 시간을 존중하면 음식의 맛과 포만감을 더 잘 느끼게 되고 이는 과도한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체중 관리는 의지력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런 작은 인식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시간을 중심으로 하루 일과를 구성하면 생활 전반이 정돈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과 활동 시간, 휴식 시간이 식사 시간을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정렬되면서 몸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안정감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며 스트레스로 인한 과식이나 야식 습관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몸과 마음이 안정될수록 체중은 극단적인 변동 없이 서서히 자신에게 맞는 범위를 찾아가게 됩니다. 건강한 체중 관리를 위해 식사 시간은 규칙이라는 틀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도구가 아니라 몸의 신호를 존중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엄격한 시간 강박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생활 패턴 안에서 비교적 일정한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식사 시간이 하루의 리듬을 잡아주는 중심축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만으로도 몸은 서서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루의 시작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은 체중 관리의 출발점이자 생활 전반을 조율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언제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자신의 몸에 맞는 리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건강한 체중 관리의 첫걸음이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하루 중 다른 식사 시간들이 체중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하루 동안의 식사 시간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끼를 언제 먹었는지는 다음 식사에서의 배고픔과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이 연결고리가 반복되면서 몸은 특정한 패턴에 익숙해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각 식사 사이의 간격이 지나치게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입니다. 식사 간격이 너무 들쭉날쭉하면 몸은 에너지가 언제 공급될지 알 수 없다고 느끼게 되고 그 결과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받아들이려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점심 무렵의 식사는 하루 중 활동량과 집중력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시간대와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점의 식사가 지나치게 늦어지면 몸은 이미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 가까워지며 이로 인해 피로감과 짜증이 쉽게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음식의 양이나 질을 차분하게 고려하기보다 빠르게 포만감을 채우는 쪽으로 선택이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이는 체중 관리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식사 후의 나른함으로 이어져 오후의 생활 리듬까지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점심 식사가 비교적 안정

적인 시간대에 이루어지면 몸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섭취한 음식은 오후의 활동을 지탱하는 연료로 사용되며 불필요하게 저장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또한 점심 식사를 천천히, 의식적으로 하는 습관은 오후 간식이나 불필요한 군것질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배고픔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기 때문에 몸과 마음 모두 여유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체중 관리에서 특히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면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늘어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식사 시간이 지나치게 늦어지면 몸은 곧 휴식 상태로 들어가야 하는데도 에너지가 유입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섭취한 음식이 충분히 사용되지 못하고 저장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단기간의 변화보다 장기적인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녁 식사를 비교적 이른 시간에 마무리하면 몸은 소화와 회복에 집중할 여유를 얻게 됩니다. 식사와 휴식 사이에 적절한 간격이 확보되면 위장 부담이 줄어들고 잠자리에 들 때도 몸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러한 상태는 다음날 아침의 컨디션에도 영향을 주어 다시 규칙적인 식사 리듬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만들어줍니다. 체중 관리는 단일한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이런 반복적인 흐름 속에서 서서히 형성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식사 간격이 감정 상태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혈당의 변동과 함께 감정 기복이 커질 수 있고 이는 스트레스성 섭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간격으로 식사를 하면 감정이 비교적 안정되며 음식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과정은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만족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식사 간격을 관리한다는 것은 배고픔을 참아내는 일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미리 읽고 대응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배고픔이 극단에 이르기 전에 식사를 하면 음식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적정량에서 멈출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는 억지로 양을 줄이거나 특정 음식을 제한하는 방식보다 훨씬 지속 가능하며 장기적인 체중 관리에 적합한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루 속 식사 간격은 몸의 에너지 사용 방식과 감정 상태, 그리고 다음 식사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려는 작은 노력이 쌓이면 몸은 점차 안정적인 패턴을 학습하게 되고 그 결과 체중 역시 과도한 변동 없이 균형을 향해 움직이게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식사 시간이 생활 습관과 어떻게 맞물려 장기적인 체중 관리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식사 시간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수면과 활동, 휴식과 같은 생활 습관과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체중 관리에 힘을 발휘합니다. 일정한 식사 시간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자연스럽게 하루의 다른 습관들을 돌아보게 만들고 이 과정에서 삶의 전반적인 균형이 서서히 잡히기 시작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활동이 줄어들고 몸을 쉬게 하는 시간과 움직이는 시간이 분명해지면 식사 역시 그 흐름에 맞추어 안정적인 자리를 찾게 됩니다. 체중 관리는 어느 한 가지 행동만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이런 조화 속에서 천천히 완성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면과 식사 시간의 관계는 특히 중요합니다. 잠드는 시간이 불규칙하면 자연스럽게 마지막 식사 시간도 흔들리게 되고 이는 다음날의 첫 식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배고픔과 포만감을 구분하는 신호가 흐려지기 쉽고 그 결과 필요 이상의 음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반대로 비교적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하면 몸은 식사 시간에도 명확한 신호를 보내게 되고 이는 체중 관리에 긍정적인 기반이 됩니다. 식사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는 음식에 대한 관계를 바꾸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급하게 먹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식사를 하는 습관은 자신이 얼마나 먹었는지 인식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반면 식사 시간만큼은 온전히 먹는 행위에 집중하면 음식의 맛과 질감을 충분히 느끼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포만감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과도한 섭취를 하지 않아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되며 이는 장기적인 체중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식사 시간을 중심으로 한 생활 리듬은 스트레스 관리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많은 분들이 음식으로 위안을 얻으려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특정 시간 이후에는 절대 먹지 않겠다는 식의 강한 제안은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자신의 생활 패턴 안에서 비교적 편안하게 지킬 수 있는 식사 시간을 설정하고 그 흐름을 존중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태도는 오히려 꾸준함을 가능하게 합니다. 식사 시간은 몸을 통제하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 몸과 협력하기 위한 약속에 가깝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기보다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식사 시간을 조율하면 체중은 자연스럽게 그 변화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작은 습관의 반복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결국 건강한 체중 관리는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의 문제를 넘어 언제 어떻게 자신의 몸을 대하느냐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식사 시간을 삶의 중심 리듬으로 삼고 그에 맞추어 수면과 활동을 조율하는 태도는 몸과 마음 모두에게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안정감 속에서 체중은 억지로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는 결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처럼 식사 시간과 생활 습관의 조화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건강한 체중 관리에 가장 든든한 토대가 되어줍니다. 노래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친지들이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을 때 위험한 음식을 조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알레르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먼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 화초와 나무가 많은 곳에 가는 것을 줄이고 창문을 잠시 연 후에는 제때 닫아야 합니다.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긴팔 옷을 입어 꽃가루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줄여야 합니다. 천식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화기가 도래하기 전에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의사의 지도하에 한 주 혹은 두 주 전에 약을 복용하고 네, 동시에 식단은 담백한 것을 위주로 하고 정제적 곡식과 잡곡을 조합하며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적게 먹고 네, 야채를 많이 먹으며 네, 소량의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음식 알레르기가 있다면 네, 알레르기 원흉부터 찾아야 합니다. 음식 알레르기는 피부 가려움증, 발적 및 기타 불편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쇼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네,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알레르기가 있는 식품을 파악해야 합니다. 네, 음식 특이성 면역 글로불린 G 항체 검출은 개인이 견딜 수 없는 음식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근원을 추적하며 환자에게 특정 증상 또는 특정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을 찾아내 과학적으로 환자의 식단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음식 알레르기의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무형문화유산을 있다 코너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인데요. 무형문화유산을 있다 코너가 여러분들과 이제 한동안 쭉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0: 공간이기도 합니다. 전통음악, 춤, 공예, 의식, 구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우리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 예정인데요. 네, 오늘도 지난 시간 계속으로 이제 무형문화 유산에 대해서 막걸리 오늘은 또 어떤 무형문화 유산을 알아볼지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주의하지 않아서 이미 알려드렸는데 네, 막걸리에 관한 내용들이 오늘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화로 이제 게스트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1: 연변 무형문화 유산 전문가 소설의 박용일입니다.
0: 네, 연변 무형문화 유산 전문가 성원 박용일 선생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 또 좋은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막걸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다고 제가 지금 조심하지 않아서 앞에 쌤이 얘기를 했는데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막걸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 민족에게는 어떤 존재인지 상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예. 막걸리는 우리 조선족의 전통 민속 명품으로서 그 옛날에는 논두렁에 앉아서 마시는 막걸리는 농부들이 든든한 새참이자 고된 농사를 버티게 하는 고마운 술이었고 비 오는 날에는 김치와 또 그 빈대떡을 곁들여서 한 잔 두 잔 마시는 막걸리는 고달픈 생활고의 흥을 돋구기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부족했던 지난 그 한시기에 여러 가지 그런 원인으로 말미암아서 막걸리는 그런 찬밥 신세가 또 되고 만 적이 있습니다.
0: 오, 이렇게 찬밥 신세가 됐던 적도 있었나요? 네, 그랬던 이 막걸리가 요즘은 사실 다시 이제 전성기를 맞고 있죠.
1: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한 시절에 순환사를 겪던 막걸리가 지금은 우리의 신변을 되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더 세련되고 멋진 변신에 성공하여서 최근에는 생기발랄한 막걸리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찹쌀 막걸리, 옥수수 막걸리, 블루베리 막걸리, 파인애플 막걸리, 청사과 막걸리, 딸기 막걸리, 신사 막걸리, 크림 막걸리 등 자연의 곡물들을 쏙 빼담은 멋도 또 제만큼 산뜻한 그 자체지만 곡물 발효로 우러난 맛 역시 가지각색입니다. 그야말로 그 다성다감한 막걸리가 피어나는 곡물들의 향이 아니고 올해도 햇끝이 기억하는 일품이 그 향기입니다.
0: 그래요. 곡물들의 향연이라는 얘기가 정말 어울린다는 생각이 사실 막걸리가 지금 많은 과일들과 이제 결합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음료 같지 않을까 뭐 전통 막걸리 맛을 떠나서 근데 네. 진짜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주 깊은 네. 그 곡물의 구수한 맛을 내면서 살짝 네. 이제 과일 향이 곁들여져서 저도 이제 그런 이 과일 음료 같다는 여기에 대한 편견을 이제 버리게 됐습니다. 직접 맛보고 나서. 네. 조선족 막걸리 빗기는 언제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나요?
1: 예, 우리 그 조선족 막걸리는 2011년 길림성 인민정부에서 비준한 제3기 길림성 상급 무형문화유산 대표 종목입니다. 그 분포 지역을 보면 길림성 조선족 자치주를 비롯한 기타 조선족 직구가 포괄되고 주요 보존단은 연변 무형문화유산 보호 중심이며 대표적인 기능 보유자는 제3대 전생인 리복동이란 여성분입니다.
0: 오, 그러네요. 그러면 네. 이 막걸리 역사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1: 예, 막걸리는 역사가 가장 오랜 그 술 중에 그 한 가지입니다.
0: 네.
1: 좋은 막걸리는 단맛, 신맛, 쓴맛, 떫은 맛이 잘 어울리고 또 감칠맛과 시원한 맛이 있으며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농부들이 갈증을 덜어주는 농주로 애용되어 왔습니다. 그 조선 양조사에 중국에서 전해된 막걸리는 처음 대동강 일대에서 빚기 시작해서 전 나라에 전파되어 조선족이 고유주가 되었다고 쓰여 있는 것을 보아 토속성이 짙은 술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0: 그러네요. 네. 막걸리가 지금 단맛 네, 신맛 이런 맛은 좀 알만한데 조금 이제 발효가 되면 좀 더 신맛이 나니까 쓴맛도 조금 있긴 한가요?
1: 예, 그렇습니다.
0: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달게 맛있다고 생각하고 마셔서인지
1: 예.
0: 잘 생각을 못했고 이제 그렇게 좀 민감하게 맛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막걸리 다른 이름으로는 이제 또 뭐라고 부르나요?
1: 예, 이 막걸리 이름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0: 다른 이름은 대꽃이 필 때 누룩을 네. 만든다고 해서 위화주, 그 밖에 탁주, 농주, 백주, 감주, 또 뭐 우리 저기 도수가 없는 술로 말하는 그 우리 식혜라는 것도 있습니다.
1: 네.
0: 그 이 막걸리라고 하는 어원을 살펴보면 막은 대충이란 뜻이고 걸리는 걸러낸 술이란 뜻으로서 막 걸러서 낸 그런 술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아, 식혜도 사실은 여기 막걸리 종류에 속해 있네요.
0: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청주, 또 감주, 여러 가지 이름이 많아요.
1: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조선족이 막걸리를 즐겨 마셨다는 것이 이제 문헌에도 기재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0: 예, 확실하게 그런 기재가 있습니다. 1935년에 편찬된 화령연 일반 정원이라는 책에서 조선족이 음식 습관에 대해서 묘사할 때 남정들은 모두가 술을 즐기고 백성들은 거진 다 술을 자체로 고운다고 했습니다. 21세기 80년대 이전에 조선족 마을에서는 집집마다가 중요한 명절이나 잔치날이 되면 막걸리를 자기들로 걸렀고 농만기에도 막걸리는 빠뜨릴 수 없는 그런 시원한 음료를 대체했습니다.
1: 그러네요. 그런데 거진 자체로 고운다. 이 고운다라는 단어가 막걸리를 거른다라는 걸렀다라는 뜻인가요?
0: 예, 만든다, 걸렀다 그런 뜻이죠.
1: 아, 근데 동사가 이제 고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0: 예, 예, 예.
1: 오, 막걸리를 빚다, 뭐 고우다, 걸렀다 예. 여러 가지가.
0: 예, 우리 뭐 우리말 단어들이 아주 풍부하죠.
1: 그렇죠, 표현이 아주 풍부한 것 같습니다.
0: 예, 예, 예, 예.
1: 네, 그러면 이 막걸리를 만드는 원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곡물향이 짙다고 했는데 곡물이 이제 주 재료인지 좀 궁금합니다.
0: 예, 아주 그 원료가 여러 가지인데, 네. 그 주 재료와 보조 재료가 포함됩니다.
1: 네.
0: 주 재료로는 알곡 위주인데
1: 네.
0: 옥수수쌀, 접쌀, 기장쌀, 잎쌀, 찹쌀 등이며 또 현재는 잎쌀과 검은 잎쌀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 보도 재료는 양고기의 특산 생물을 위주로 쓰는데 보통 생당수, 오갈피, 익모초, 소립, 삽주 등을 사용합니다. 이 그 보도 재료는 모두 약재에 속하는 그런 재료들입니다.
1: 막걸리에 이렇게 약재가 들어가는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0: 예.
1: 예. 그리고 요즘 시판에서 이제 판매되고 있는 막걸리가 옥수수, 잎쌀, 찹쌀 막걸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긴 한데 기장쌀이거나 이 좁쌀이거나 찰기가 별로 많지는 않잖아. 이런 쌀도 이게 막걸리가 가능한가 봐요.
0: 예예예. 예, 예.
1: 알겠습니다. 근데 막걸리를 하려면 집에서도 옛날에 그냥 그 밥감주를 만들 때 엿삭이라는 걸 사서 사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엿삭이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엿삭은 어떻게 만드나요?
0: 예, 엿삭을 그 만들 때는 먼저 아주 깨끗하게 정선한 그 보리를
1: 네.
0: 물에 12시간 정도로 불거둡니다. 다음 그 보리를 건져서 함지와 그 또 뭐 대야 같은 그런 용기에 퍼넣은 다음에 천으로 덮어놓습니다.
1: 네.
0: 예, 근데 그리고 그 함지 아구리는 솜 이불이나 솜옷으로 덮고 매일 한 번씩 덮어놓고 놓은 것을 들고 손에 물을 적셔서
1: 네.
0: 그 보리에 뿌려줍니다. 물론 지금은 그 뭐 솜 이불이나 그 솜옷 같은 걸 쓰지 않습니다. 예?
1: 네.
0: 예, 3일 정도가 지나면 그 보리가 싹이 돋는데
1: 네.
0: 길이가 0.5 내지 1cm로 됩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싹이 튼 그 보리를 가마목이나 밖에 내다 펴놓고 말리는데 2, 3일이면 다 마릅니다. 말리면 그 보리싹을 가루 내에서 보관하면 그것이 곧바로 엿싹이 됩니다.
1: 아, 보리싹이 이제 엿싹이 되는 거네요.
0: 예, 예, 그렇습니다.
1: 그러면 보리싹 자체는 그냥 싹이 도단한 상태이지 그것이 이제 발효 이미 된 상태는 아니네요.
0: 그래서 말리는 과정에서 그 우리가 그런 그 발효 그런 성분을 지니게 됩니다.
1: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0: 네.
1: 네. 그럼 누룩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또 보리쌀과는 좀 다른 건가요?
0: 예예예 예, 예, 예. 누룩을 그 만들 때는 우선 밀기울 다시 말해서 밀을 빻아서
1: 네.
0: 회로 쳐서 남은 찌꺼기와 옥수수 가루를 5.5대 그 비례로 섞은 다음에 옥수수 가루를 부대적으로 씁니다. 밀기울과 옥수수 가루를 섞은 것을 부대적에 반죽을 해서
1: 네.
0: 매주 덩이 그 모양처럼 그 동글거나 네모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덩어리를 지피나 기타끈으로 묶어서 달아매는데 섭씨 23도 내지 25도 되는 온도에서
1: 네.
0: 한 40일간 발효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발효된 그 누룩덩이를 3만 원에 올려놓고 건조시킵니다.
1: 네. 그럼 누룩과 보리싹이 둘 다 이제 발효를 촉진하는 걸로 이제 사용이 되나요?
0: 예.
1: 그럼 집에서 우리가 뭐 밥감주 예를 들어서 만든다 하면 저는 그냥 그 엿싹이라는 걸 사용해봤는데 보리싹을 네. 누룩이라는 것도 함께 사용하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그냥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건가요?
0: 저 두 가지가 저 기본상 같은 뜻이 됩니다.
1: 그렇죠. 예.
0: 예.
1: 다 둘 다 이제 발효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0: 예.
1: 아, 근데 밀을 이제 다 채에서 쳐내고 그 찌꺼기를 지금 여기 이제 누룩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아주 유용하게 예, 버려지지 않게 음식을 이 음식 재료를 예. 사용한 것이 아닌가 예. 싶어서.
0: 밀기울이라 하죠.
1: 아, 그게 밀기울이네요.
0: 예.
1: 네. 아,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제 누룩과 엿싹을 우리가 이제 다 보장이 됐으니까 막걸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예. 먼저요. 잎살 혹은 그 검은 쌀로 밥을 지은 다음 그 밥을 퍼내고
1: 네.
0: 물을 부어서 죽처럼 만들어 냉각시킵니다. 비례는 1:2로 이때 생당수, 유모초, 오갈피와 같은 보조 재료를 가마에 넣어 끓여서 만든 그 액체를 함께 섞습니다. 예. 다음 그 엿싹을 넣고 삭인 후에 5시간 정도 숙성시킵니다.
1: 네.
0: 비례를 보면서 밥, 그, 한 대에 엿싹 한 근반을 넣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숙성시킨 죽을 쳐넣으려고 하여 솥에 넣고 다시 끓입니다. 액체를 꺼내요. 식힌 후 독에 넣을 때 동시에 누룩을 넣습니다.
1: 네.
0: 예. 비례를 보면 밥, 25근 내지 30근에 누룩 2근 정도로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천으로 그 독 아구리를 밀봉하고 섭씨 20 정도 되는 온도에서 3일이나 5일간 발효시킵니다. 바로 식힌 그 액체를 퍼내요. 채로 걸러내는 데 이것이 바로 완성된 그 막걸리인 것입니다.
1: 막걸리를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조금 절차들이 많이 있네요. 제가 그냥 만들어 봤다는 거라고는 이 밥감주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아주 간단한 것인 줄 알았는데 막걸리는 이게 또 다른 차원이네요.
0: 네, 시간적인 그 개념이 아주 많지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네, 네.
1: 막걸리 빚기에 대해서도 지금 상세한 소개를 쭉 들었는데 이 설명을 지금 듣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대로 해볼 수 있으려면 절차가 아주 명확해야 되는데 저희가 상시하게 다시 요 이제 절차대로 돌아본다면 선생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요렇게 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밥을 짓는 게 우선이죠.
0: 예, 쌀을 씻어서 우리 물론 불어서 걸른다 이렇잖아요.
1: 네.
0: 예, 그 첫째 순서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죽처럼 우리 만들어서 냉각시키는 거고
1: 쌀을 다시 죽으로 만든다 그래서
0: 예, 그 비례가 맞아야 됩니다.
1: 예.
0: 그리고 그다음에 그 우리 저기 보도 재료를 섞어서 그 액체로 만든 다음에 그것도 섞습니다.
1: 네.
0: 그리고 시간이 중요하죠. 5시간 정도 숙성을 시킵니다.
1: 보조 재료 섞은 다음에 5시간 숙성.
0: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밥 한 대야에 엿싹 한 근반을 넣습니다. 다시 또 말해서 밥 25근 내지 30근에 누룩 2근을 넣으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밀봉을 잘해야 됩니다.
1: 네.
0: 도구리에.
1: 네.
0: 예, 예.
1: 그러면 이때 밥이 25근인가요? 아까 이제 죽 상태가 25근인가요? 밥이 25근.
0: 예. 예. 예, 그래야만이 그 대가 맞는 것입니다.
1: 네.
0: 예.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온도가 다음에 아주 중요하죠.
1: 20도.
0: 예, 20도 되는 온도에서 또 날짜가 3일 내지 5일이라고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잘못하면 우리가 또 변질할 가능성이 있죠. 시간을 우기거나.
1: 맞아요.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0: 예. 여기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 근데 신기한 게 예전에는 이 20도를 어떻게 보장했나요?
0: 그러면 아마 우리 체감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와 정말 20도라는 온도를 이게 보장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조금 그렇죠. 더워도 왠지 상할 것 같고 아니면 너무 신맛이 강해질 것 같고 막 부실부실 거품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와 역시 이제 우리 옛 선조들의 지혜를 다시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막걸리 빚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돌아봤는데 아마 이 정도로 두 번 다시 네 저희가 정확한 절차를 소개해드렸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혹시 참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막걸리 하면 우리 연변에서 역사만 해도 이미 15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족 막걸리 빚기는 2011년 길림성 인민정부에서 비존한 제3기 성급 무형문화유산 대표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이 무형문화유산인 막걸리 빚기의 전승인은 누구인지 좀 궁금한데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1: 예. 막걸리는 조선족 전통민속 명품입니다. 막걸리 전승인은 리복덕 여사인데
0: 네.
1: 그는 자신의 경력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고향에서 막걸리를 접하며 살았고 또 고향을 떠나 힘겹게 정착한 이주민들은 농악놀이로 고달픈 삶을 달래었을 때 필수적인 것이 막걸리였다고 합니다. 당시 그 술을 구하기 어려워서 집집마다 직접 술을 빚었는데 그 리복덕 여사의 집에서는 할머니와 어머니 솜씨가 뛰어나서 어린 시절 그들이 손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막걸리 빚는 법을 익혔다고 합니다. 예, 리복덕 여사는 시집을 간 후에도 전통을 중시하는 가문에서 명절과 제사에

0: 막걸리는 빠질 수 없었고 시어머니와 함께 빚던 막걸리는 시어머니가 저 세상으로 돌아가신 후에 그녀가 홀로 그 전통을 이어갔고 또 오랜 경험으로 맛과 기술을 다듬으면서 2011년에 두급 성급 고용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또 전승인으로 되었습니다. 예, 막걸리는 단순히 그 술이 아닌 조선족의 정신과 전통이 담긴 문화라서 어려운 시절 함께한 막걸리는 이제 그녀의 삶의 일부이자 소중한 유산으로 되었습니다.
1: 그러네요. 예. 사실은 이제 그 리복덕 씨의 집에서 할머니와 어머니도 그 솜씨가 뛰어났다고 했는데 원래 그러면 집에서도 많이 배웠을 거잖아요. 근데 또 시어머님도 그렇게 잘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 두 가정의 정수를 다 뽑아서 리복덕 씨가 네, 그 재화를 배워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0: 맞습니다.
1: 네, 막걸리는 우리 연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통술이라고도 할 수 있죠.
0: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연변 지역에서는 막걸리 빚는 그 고장이거나, 또 집이 아주 많습니다.
1: 네.
0: 예, 그, 크게 말하면 연변 변성술유한회사에서는 그 며칠 전부터 성급 문화 그 유산인 막걸리라는 발효주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연결시 신흥공업구에 위치한 그 막걸리 체험관은 그윽한 곡물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선족 전통 막걸리 그 매력과 음식 문화를 더 한층 알려 사람들에게 그 아름답고 향긋하고 깨끗하고 맛보는 연변의 음식을 느끼게 하고자 막걸리 문화의 새로운 그 꿈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양천국 15년 12월에 막걸리 전승인 리복덕과 또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변의 그 막걸리 문화협회를 세우고
1: 네.
0: 조선족이 특유한 막걸리 음식 문화를 추진하고 민족이 약주와 불리우는 막걸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쌀 향기가 바로 잘 어울려지는 매력적인 연변을 그리면서 막걸리 문화 박물관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1: 우와, 진짜 막걸리 문화 박물관 이거 해볼만한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고.
0: 예.
1: 요즘은 이 시판에는 막걸리만 해도 충분히 박물관이 될 만한 그러한 규모가 네, 아닌가 싶은데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단체도 있네요. 문화협회라고 아까 그러셨던가요?
0: 예.
1: 막걸리 문화협회, 연변 막걸리 문화협회.
0: 예,
1: 와, 지금도 이 협회가 계속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겠죠?
0: 예, 저도 그 협회 할 성원 1호입니다.
1: 또 그러시네요.
0: 예.
1: 알겠습니다. 네, 막걸리가 이제 술이긴 하지만 그 함유되어 있는 영양 성분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0: 예, 그렇습니다. 그 말하자면 막걸리는 발효식품에서 솜씨가 뛰어난 조선족들이 음식이다 전통 술의 일종입니다.
1: 네.
0: 막걸리는 다른 술류에 비해서 함유하고 있는 그 외의 영양성분이 상대적으로 아주 많은 편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검증한 데 의하면 막걸리에는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 트리토판, 페널알라닌, 메티오닌, 비타민 B1, B2, B6, 라이신, 염산과 비타민 C, 젖산, 주석산, 사과산, 우연산, 알코올, 에스테르, 산, 알데히스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화학명사들 변호사에 가져가기 좀 힘듭니다.
1: 근데 어쨌든 다 우리 몸에 좋은 영양성분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런 영양성분들이 그냥 차라리 우리 몸에 어떤 그 효능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걸 들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그렇죠. 먹어서 내가 어떻게 좋아진다. 이런 거.
0: 예를 들어서 하루에 그 막걸리를 한 잔, 두 잔 정도의 술을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효과가 더 있다는 그런 사실은 많은 그 연구에서 입증되어 있습니다.
1: 네.
0: 막걸리에는 그 혈압을 낮추는 물질인 피타이드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고혈압 예방 효과를 얻을 막걸리를 잘 흔들어서 마셔야 합니다. 예. 막걸리 그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또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1: 네.
0: 실험에서 농축시킨 그 막걸리에 유방암, 간암, 대장암, 피부암 세포에 주입한 결과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1: 그러네요. 예. 오히려 좀 더 이제 연세가 있거나 한 분들에게 더 유익한 그러한 술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 아, 그리고 아, 방금 이제 말씀하신 그 효능들은 조금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 좀 합당하다면 그냥 여성분들한테도 좀 좋은 효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0: 예, 예, 예. 그 막걸리 한 병에 비타민 B와 페넬알라난닌이라는 그런 성분이 피부를 아주 매끈하게 하고 네. 탄력 있게 만들어주면서 피부 재생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그 저 멜라닌 색소의 그 저 침착을 막아주기 때문에 투명하고 맑은 피부를 만들어주면서
1: 네.
0: 기미나 두건깨와 같은 피부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또한 그 막걸리에는 유산균이 풍부한데 이 유산균이 몸의 면역력을 향상시켜서 각종 질병을 예방해주면서 체내의 유해 세균을 제거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막걸리에 그 함유되어 있는 유산균의 양이 요구르트의 약 500g과 맞먹을 정도로 풍부한데 또한 그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변비 개선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에, 막걸리 그 칼로리는 150g의 당에 약 700kcal 칼로리인데
1: 네.
0: 알코올 중에서 칼로리가 낮은 그런 편에 속합니다. 예, 특히 그 막걸리에 함유된 트립토판과 그 메니오틴이라는 성분이 체내의 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시키면서 체중을 아주 보기 좋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1: 그러네요. 예. 요구르트보다 유산균이 더 많다는 건 참 놀라운 결과입니다.
0: 예.
1: 그것도 그냥 한두 배가 더 많다가 아니라
0: 예.
1: 아까 이제 요구르트 500병과 맞먹는다고 했죠?
0: 예, 예 맞습니다.
1: 우와, 이건 참 대단한데 정말 이걸 주요하게 딱 이제 테마로 해서 이 연변 막걸리를 팔아도 엄청 잘 팔릴 것 같은 정말 홍보가 예. 잘 될 것 같은 우리 막걸리의 예. 그 우세를 우리가 많이 알고 이제 그걸 홍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0: 예.
1: 와 이게 요구르트보다 낫다는 거 오늘 지금 저도 처음 알게 됐어요.
0: 예.
1: 아 근데 이게 요구르트보다
0: 맞죠. 예.
1: 맞아요. 근데 요구르트보다 약간 아쉬운 점이 아이들이 마음대로 마실 수 없다는 점.
0: 있습니다.
1: 네 아침에 같은 때 이제 요구르트는 마실 네, 수 있어도 마구르트는 이 막걸리는 마구르트 막걸리는 아침에 아이들한테 먹일 수는 없지 않을까요?
0: 있습니다. 있습니다. 먹일 수 있습니다. 어째 그런가요?
1: 네.
0: 지금 막걸리 종류가
1: 네.
0: 대략 제가 알고 있는데 아홉 가지 종류인데
1: 어.
0: 예, 모두 도수라는 예 막걸리
1: 종류입니다.
0: 도수라는 막걸리로부터 시작해서 최고 도수가 9도로 정도로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수 없는 건 아이들도 먹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죠. 예.
1: 와 이거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네, 네. 그거 이제 막걸리라는 이름에서 또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뭐 이름을 약간 뭐 바꿔서라도 뭔가 네, 앞에 형용사가 네. 더 들어가든지 그리고 포장 같은 거를 좀 바꿔주게 되면 요구르트 형식으로 작은 포장으로
0: 네.
1: 그렇게 되면 정말 각각 이제 집집마다에서 이걸 영양품으로도 많이 네. 섭취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예.
1: 와 갑자기 막 머릿속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예. 아 정말 이 막걸리 홍보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연변인으로서 참 듣던 중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또 막걸리에 예. 이런 아주 막강한 효능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칼로리는 막걸리가 우리가 먹었을 때는 그 쌀 자체가 사실 당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단편이잖아요. 다른 술에 비해서는 달잖아요. 그래서 그 칼로리가 엄청 높은 줄 알았는데 네. 왜 이 칼로리도 술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0: 그 아마 그거는 그 발효되는 것 중에서 아마 그렇게 그 발효되는 것 생각합니다.
1: 아 발효되는 중에서 아마 당분이 예, 좀 줄어들고 예. 다른 영양 성분들이 좀 더 늘어나고.
0: 예, 예, 예.
1: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변 그 막걸리 문화 협회 분으로서 거기 성원으로서 사실 일반 분들보다 이 막걸리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아실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가지수의 막걸리를 이미 다 마셔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박영일 예. 선생님께서는 어떤 막걸리를 즐겨 마셔요?
0: 저는 그
1: 어떤 막걸리? 요즘에는 시판에 뭐 과일 향이 들어간 막걸리도 있고 근데 예전에 네, 원조
0: 막 전통적인 막걸리 가장 제일 좋아합니다.
1: 아
0: 우리 탁주이죠.
1: 아 탁주. 오호. 전통적인 막걸리라면 그게 이제 잎쌀 또 옥수수쌀 그리고 찹쌀 있잖아요.
0: 예, 예.
1: 그 중에서 어느 걸로 만들어진 건가요?
0: 저기 또 성분이 좀 그 잎쌀은 좀 높지요. 예, 맛은 또 들어있고, 근데 보통 우리가 지금 먹는 옥수수 샐러드 한 좀 많이 먹습니다.
1: 아. 예. 아, 선생님 옥수수 막걸리를 많이 드세요?
0: 아, 예. 그럼 많이 먹는다고 그래서 좀 좋아합니다.
1: 아, 저도 한때 계속 그 옥수수 막걸리를 사서 네. 먹었어요. 그때는 네. 이제 다섯 근씩 하는 그 포장이 네, 예전에 네, 저희가 있습니다. 그 광천수 같은 거를 이제 그 샘물 길러 다닐 때 들고 다니는 물통이 있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예.
1: 맞아요. 몇 년 전에 그런 포장이었는데 요즘은 너무 이제 발전해서 이쁜 포장들이 많이 나와서 맞습니다. 그런 포장을 다시 찾아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게 다섯 근씩 샀을 때는 굉장히 착한 가격에 막걸리 살 수 있었는데 포장이 네. 변신하면서 지금 착한 가게 사는 건 이제 불가능해졌지만 그래도 네, 우리 네. 고향 특산품들이 가격이 올라가고 몸값이 비싸지고 있으니까 내심도 네. 좋기도 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아, 정말 들어보니까 이 막걸리는 정말 이름처럼 아주 막강한 효능도 갖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 칼로리도 낮고 하다니까 부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몸에. 그리고 맛도 네. 좋고 하니까 조선족의 전통술인 이 막걸리를 많은 분들이 예전보다 더 즐겨 마셔줬습니다. 쓰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이제 탁주라고 하셨는데 막걸리, 감주, 탁주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주시죠.
0: 네, 지금 제가 대화한 뒤에 하면 우리 막걸리를 그 전번 시간부터 제가 말했죠. 네. 막걸리한다 해서 막걸리를 하죠. 예.
1: 그렇죠.
0: 예, 그다음에 감주를 할 때는 좀 단단 뜻에서 감주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우리 막걸리란 막걸리를 그 좀 탁합니다. 색깔이 어떻게 혼탁하다 이런 뜻이죠.
1: 네.
0: 그걸 탁주라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라앉히면 예, 우리 마을 같게 뜨는
1: 맑은 물이 떠 있고 예.
0: 청주 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지난번에 저한테 그 말씀하셨을 때 총칭이라고 하는 건 어느 것이 총칭인가요? 이 모든 걸 다
0: 막걸리가 총칭입니다.
1: 아, 막걸리가 총칭이고 감주가 예. 그 안에 속하는 분류에 속하는
0: 예, 그 이름은 다 같은데
1: 예.
0: 총칭 이름을 막걸리 안에서 우리가 이제
1: 감주, 탁주,
0: 시키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1: 막걸리 안에 감주도 들어가나요? 예. 아니면 감주 안에 막걸리가 들어가나요?
0: 막걸리 아니죠.
1: 아, 막걸리 안에 감주, 탁주, 청주 이렇게 들어간다 얘기시죠?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이걸 몇 번이고 질문을 했는데 네, 저한테도 묻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제가 좀 이거 아주 정확하게 네. 알아야 할 의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네. 다시 질문 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 연변무형문화유산 전문가 성원인 박용일 선생님과 함께 조선족의 전통술인 막걸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정말 이제 아주 몸에 좋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또 술인 만큼 이게 너무 과하게 마시는 건 안 좋으니까 적당한 양 우리 몸에 좋은 양만큼 또 마셔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에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주일 갑니다. 이번 주엔 윤민호 작사, 김성수 작곡, 윤명문의 노래로 멋지게 살아보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꿈결에도 그리던 전 세상 찾아오니 어화둥둥 절 씨구

절로 나네. 세월 자랑 사랑 노래 마음 건강 좋아지니 이고 가는 황혼에도 장수 힘이 넘쳐나네.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멋지게 살아보세. 어화둥둥 춤노래로 즐겁게 살아보세. 가는 세월 동무하여 남은 여생 빛내가니 솟아나는 샘물처럼 새 힘이 넘쳐나네. 흰머리도 그멋이요 주름살도 그멋이요 젊은 모습 자랑하니 우리 꿈도 나래치네.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멋지게 살아보세. 어화둥둥 춤노래로 즐겁게 살아보세.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멋지게 살아보세. 어화둥둥 춤노래로 즐겁게 살아보세. 즐겁게 살아보세.

0: 이번 주엔 윤민호 작사, 김성수 작곡, 윤명문의 노래 멋지게 살아보세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点 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 调频 103.5兆赫 黑龙江 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0: 주간종합뉴스입니다.
1: 지난 5.1절 연휴 기간 우리 성의 주요 관광지들은 다채롭고 몰입감 있는 특색 문화 관광 행사를 펼쳐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인기가 급부상했고 눈부신 연휴 문화 관광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할빈 빙설대 세계 연날리기 축제에서는 거대한 룡과 문어 모양의 연들이 하늘에서 춤추듯 날아올라 도시에 낭만을 더해주었습니다. 룡탑에서는 중국 북동부 최초로 도시 고공 산책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도시 관광의 새로운 시각을 열었습니다. 극지공원에서는 두 개 신작 공연이 첫 선을 보였고 인어 동화쇼가 수중 발레와 어우러져 몰입감 넘치는 심해의 환상적인 세계를 연출했습니다. 포세이돈 관광 리조트의 승리의 축제도 동시에 개막돼 30섭씨도의 열기 속에서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축제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중앙대관은 흐르는 음악극장으로 변모해 발코니 연주, 길거리 플래시몹 등 음악 선율이 흘러넘쳤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5.1절 연휴 기간 할빈의 주요 관광지 예약 열기는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상승했으며 호텔 예약 열기도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뜻한 봄 기후 특성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성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할빈의 봉황산 등 관광지에서는 푸르름과 하얀색이 어우러져 한랭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관광객들은 한 번에 봄과 여름, 겨울과 눈이 공존하는 독특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봄철의 아름다운 풍경이 룡강 대지에 펼쳐진 가운데 전성 각지의 문화 관광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목당강 경박호의 절벽 다이빙이 다시 화려하게 시작되며 수많은 인파가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대련지 풍경구는 자연 지질 수확 공간으로 변모하며 화산의 신비로운 풍경을 탐험하는 가족 단위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00년 역사 통상구인 수분하는 관광객들이 급증해 러시아식 레스토랑과 빵집 앞에는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연휴 관광의 인기가 달아오르게 된 배후에는 일련의 훈훈한 서비스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성은 2026년판 단체 관광 계약을 도입해 관광 시장 질서를 더욱 규범화하고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관광지에서는 림시 료식업 시설, 가족용 화장실, 반려동물 수화물 보관소 등 편의 시설을 늘려 관광객들에 대한 편리하고 훈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빅데이터 추산과 중국여행연구원의 연구 분석에 따르면 5.1절 연휴 기간 전 성 루적 관광객 수는 연인원 1,800만 명 이상에 달했으며 관광객 총 지출은 약 139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렌트카를 이용한 여행 예약 건수는 전년 대비 3배 늘어났고 로선별 여행 예약 건수는 160% 증가했으며 실시간 차량 이용 예약 건수는 80% 증가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중국 최북단에 위치한 흑룡강성에 남방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전성 각지는 각자 특기를 살려 관광객들에게 룡강 특색의 자연 풍경과 민속 풍정을 몰입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5일간의 연휴 동안 무원시는 특색 개강 문화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허조족의 전통춤과 임악한 설창예술 등 프로그램이 차례로 펼쳐지며 우수리 강류역의 독특한 어렵 민속 풍정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길이가 100m에 달하는 생선구이 거리에서는 숯불이 빨갛게 타고 있는 가운데 갓 잡아올린 개강거가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관광객들은 그 사이를 거닐며 동극 특색 음식 맛을 만끽했습니다. 올해 5.1절 연휴에는 세계 최대 화산 용암 분출로 형성된 경박호에서 개호 시즌이 성대하게 막을 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문화의 향연을 즐기는 동시에 경박호의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껏 감상하고 또 당일 잡아올린 경박호의 싱싱한 생선도 구매해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우수리강 경박호에서 펼쳐진 흥성흥성한 문화행사 외에 성내 다른 지역들에서도 다채로운 특색 문화관광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북극 마카는 독특한 비수기 설경과 풍부한 문화관광 체험에 힘입어 이번 연휴 많은 관광객들의 관광 목적지가 됐습니다. 5.1절 연휴가 시작되자 마카자가 운전 여행 열기가 꾸준히 달아올랐습니다. 자가 운전 여행 애호가들은 G331 국도를 따라 북상하면서 조국 국경선의 절경을 만끽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우리 성의 소비시장은 활력으로 넘쳤습니다. 전성적으로 120여 차례에 달하는 소비 촉진 행사를 펼쳤고 1억 원 상당의 소비권을 발급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혜택을 돌렸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전 성의 상권은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하고 문예 공연을 펼쳤으며 트렌드 맞춤형 시장도 잇따라 개장해 쇼핑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상권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달아오른 가운데 성내 문화관광 풍경구 또한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전성 각지 풍경구는 특색 자원을 바탕으로 봄날 관광과 놀이를 결합한 특색 코스를 선보여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료해에 따르면 수화시에서는 100만 원 상당의 료식 소비권을 배정해 인터넷 인기 미식으로 소비를 이끌었고 개서시에서는 500만 원 상당의 소비 촉진 자금을 투입해 상업무역 주체와 연동으로 할인 행사를 펼쳐 연휴 기간의 소비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방금 지난 5.1절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성 각 통상구의 여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통관 운영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새벽 5시 무원 여객 터미널 통상구 련합 검사홀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중국 최동단 통상구인 무원의 2026년 명수기 여객 통상구가 정식으로 개통됐습니다. 한편 흑하수은 통상구 련합검사 홀에서 이민관리경찰들은 중로 이중건호를 능숙하게 활용해 통관객들을 분류하고 효율적으로 검사함으로써 여행객들의 원활한 통관을 보장했습니다. 4월 중로 국경강이 류빙기에 접어들면서 흑하, 동강 등 수은 통상구에서 신속하게 호버크라프트 운송을 시작해 통상구 통로가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전 성 국경 통상구의 출입국 인원은 약 5만 3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했습니다. 5.1절 연휴를 맞아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중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함께 증가하며 양방향 관광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5.1절 연휴 중국의 출입경 인원은 연인원 약 1,127만 9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여행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권 예매량은 112만 장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중국 내 관광지 역시 다원화 추세를 보였습니다. 올 5.1절 연휴 기간 흑룡강성, 귀주성, 호남성, 신강 위글자 치구, 산서성 등 신흥 관광지 방문객 모두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120.1% 증가하며 방문 규모와 증가율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웹사이트는 한국 블로거들이 카메라를 들고 중국 주요 도시로 몰려들어 상해, 심수 등 도시의 거리 곳곳을 누비며 생동감 넘치는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을 찾은 한국인은 약 316만 명으로 2024년 대비 36.9% 증가해 한국의 모든 해외 여행지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0: 이 시간 주간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0: 라디오 극장 천천히 계단을 올라 약속된 방에 이른 한목지가 문을 열어젖힌다. 농촌에서 함께 고생하며 오성을 쌓았던 친구들이 젓가락 장단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한목지를 반겨준다. 그들 속엔 유가도 있다. 이번 모임은 한목지가 농장을 떠난 후 첫 모임이다. 술 한 잔 기울이고 노래하고 춤추며 회포를 풀다 나니 집안에는 추억 속 들판을 적셔줬던 고수한 풀내음으로 가득 찼다. 어젯날의 땀방울과 청춘, 어젯날의 열정과 꿈, 어젯날의 고난과 우정, 그리고 쓰디쓴 사랑까지 밀물처럼 밀려오면서 지난날의 이별의 아픔이 북받쳐 올랐다. 허나 이 시대의 뒤질세라 시간 앞에서 줄다름치려는 마음이 더 절실했다. 이들의 마음속 한 구석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술상 앞에 이른 한목지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어우러져 목청껏 노래 부른다. 노래를 마치자 한목지의 제의하에 일동은 술자리를 들고 건배한다. 모두가 잔을 비우고 서로 마주보며 기쁜 마음을 어찌할 바 모르는데 라정달이 모두를 향해 소리친다.
1: 앉아! 앉으라고! 소서 뭐해?
2: 왜 아직도 모자를 쓰고 있어?
1: 목지 앉아!
0: 라정달의 말에 한목지가 막 자리에 앉으려는데 해도라는 청년이 한목지 앞으로 다가온다.
3: 목지, 의적을 했구나. 어때? 괜찮아?
2: 자리 말 수 있어. 어? 너와 똑같아. 아니면 달리기 시합이라도 해볼까?
4: 뭐야, 남의 아픈 것만 건드려. 빨리 앉아.
0: 우회가 해도의 말이 못마땅한 듯 짐짓 정색해서 소리친다.
1: 가만히 있을게. 빨리 앉아, 빨리 앉아.
3: 앉아.
0: 해도가 제자리로 가서 앉자 소멋을 벗어서 한쪽에 놓아둔 한목지가 앉을 대신 정색해서 실을 읊는다.
2: 전단으로 헤어진 후 어른이 돼 만났네.
0: 그러자 맞은편에 앉은 라정달도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진지하게 시로 화답한다.
5: 놀라서 성씨를 물었더니 그제야 옛모습 떠오르네.
4: 아직도 공자왈 맹자왈이야?
5: 안되겠어. 책을 놓은 지 너무 오래돼서.
3: 다 그래.
0: 한목지가 요가의 곁자리에 앉는다.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며 담담히 미소를 짓는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실컷 회포를 풀기 시작한다.
3: 농사지느라 겨를이 없었지. 더구나 공부래 무슨 소용 있어? 어? 책에서 쌀이라도 나와?
6: 태도야, 시대에 뒤떨어졌어. 듣자니 주황에서 지식과 인재를 중시해야 한다고 해대.
3: 아이씨, 집어치워. 거리에서 채소를 팔지 않으면 공장에서 기계나 닫고 머리 쓸 일이 뭐가 있어?
6: 넌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 우리 할 일이 산더미야. 우리를 요구하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내 보기엔 우리가 솜씨를 펼칠 때가 됐어.
2: 맞아. 난 저런 말이지만 너희한테 절대 안 밀려.
6: 맞을 거야? 자, 부어 부어. 자자자자자, 먼저 한 잔 마시자. 어? 자,
7: 건배!
8: 건배! 자.
0: 오랜만에 만난 기쁨에 격정이 한껏 오른 한목지네가 기꺼이 잔을 부딪힌다. 그 시각 식사를 하려고 한 음식점에 들어간 종사조는 메뉴판 앞에 쪼그리고 앉아 음식 가격을 훑어보며 중얼거린다.
9: 거추고기 볶음 2원? 생송절임 2원? 왜 이렇게 비싸? 야채볶음 10전?
10: 저기요, 야채볶음 싸게 줘요.
0: 한편 술잔이 한순배 돌자 라정달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한목지 곁으로 다가와서는 원망조로 말한다.
6: 한목지, 넌 뭐야? 어? 유가 결혼했는데 어떻게 반찬도 안 집어줘?
0: 한목지와 유가가 애써 어색함을 감추고 있는데 그들의 등 뒤에서 발랄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10: 안녕하세요. 정사전이에요.
0: 갑작스런 목소리에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정사전에게 시선을 향한다.
3: 어.
0: 한목지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입을 연다.
2: 내가 소개할게. 내 아내인데 정사전이야.
0: 한목지의 말에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정사전에게 향했던 시선을 유가한테로 옮긴다. 유가가 고개를 떨구며 물거품을 입가로 가져간다. 젓가락을 쥔 채 멍해했던 라정달이 반갑게 정사전을 맞아준다.
6: 재수야? 아이 빨리 오 빨리 오 어,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자자 여기 왔어.
10: 맛있는 거 많네요. 배고파 죽겠어요.
6: 먹어.
10: 서 있지 말고 빨리 앉아요. 앉아요 앉아요.
0: 한목지 곁에 가서 앉은 정사손은 젓가락을 집어들며 밥상호의 요리들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3: 사서도 안 써.
10: 배고파요.
6: 우리 언제 결혼했어?
2: 얼마 전에. 갑작스레 해서 미사 알리지 못해서.
6: 정말 섭섭해. 뭐나 남의 눈을 피해서 해. 요거와 연애할 때도 몰래 하더니 지금은 결혼도 몰래 했잖아.
3: 맞아.
6: 그래. 다 비밀이야.
3: 그래. 정말 섭섭해.
0: 라정달이 요가의 이름을 입에 달고 있자 보다 못한 구애가 헛기침을 하며 화제를 정사전에게 돌린다.
4: 저기 사전이라고 했죠? 한 잔 권할게요. 자.
10: 고마워요. 다들 함께 마셔요.
3: 그래.
6: 마셔.
10: 저 앉으세요.
0: 안주인 마냥 적극적인 종사손의 태도에 한목지는 침묵만 지키고 요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려 애쓴다. 라정달이 흥분에 들떠 말을 계속한다.
6: 사전이! 내 말했어. 목지한테 시집가면 호강할 거요. 얘는 우리 반에서 제일 우수하고 깔끔했지. 바닥엔 먼지 하나 없고 침대보다 반듯해서 누구도 못 앉았어. 요가만 예외였지.
0: 라정달의 련조포에 요가는 난감하고 어색한 표정으로 어쩔 바를 모른다. 구혜가 헛기침으로 라정달의 말을 자르고 또다시 잔을 뗀다.
4: 저기 사전이 한 잔 더 권할게요. 다 마셔요.
10: 네, 고마워요. 다 잔을 드세요.
6: 마시게요. 자자.
0: 고해의 연거포되는 건배와 끊임없는 눈짓도 눈치 없는 라정달의 입을 막지 못한다.
6: 목지는 정의롭고, 요식하. 우리와는 다르지.
0: 정사조는 옛말을 듣듯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재밌다는 표정을 짓는다.
6: 제르보! 점도둑질이나 하고,
3: 내가 점도둑이야? 달고 훔치던 너도 같잖아. 맞지? 말해봐.
6: 점도둑질이나 하고. 내 말 들어봐. 달 훔칠 때 정말 웃겼어.
0: 기분이 한껏 들떠있는 종사존이 스스럼 없이 그들과 어울려 갈 때 한목재 눈빛은 시종 곁에 앉은 요가에게 머물러 있는다.
6: 달고 훔치느라고 양계장에서 퍼벅전질을 해서 퍼벅전질을 하는데 앞에 사람이 있는 거야. 뛰는 놈이 나는 놈인 줄 알았지. 근데 누군지 알아? 누군지 알아? 목지와 요가였어.
4: 라정달.
0: 새록새록 떠오르는 지난 일들과 함께 한목지에 대한 사랑을 가슴에 묻어둘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술 한 잔에 녹아 요가의 얼굴에 서서히 비어오른다. 요가의 눈치를 살피던 고예가 책상을 치며 큰 소리로 라정달의 말을 잘라버린다.
4: 너 취했어?
0: 요가는 괴로운 심정을 감추려는 듯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고해가 라정달을 한켠으로 끌고 간다.
6: 취한 거 아니야. 아니, 얘는 닭을 안 훔쳤어.
4: 알았다고. 참.
6: 안 훔쳤는데 안 훔쳤어.
3: 맞아.
4: 저 우리 다 함께 사선이한테 한 잔 권하자.
6: 자자자.
3: 그래.
6: 건배.
0: 모임이 끝나 다들 밖으로 나온다. 라정달이 앞에 나서 말한다.
6: 하지 않은 술자리는 없어.
5: 친구들, 여기서 헤어지자. 목지야, 데려다줄게.
10: 아, 아니에요. 제가 있어요. 실은 넣으세요.
2: 귀성한 지 5년인데 일자리는 해결됐어?
5: 고모가 미국에 있어서 아버지 미국으로 가래. 미국 어느 학교와 연계했고 수석받는 중이야.
0: 말을 마친 라종달은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내 한목지 앞에 내민다.
5: 선물이야. 필요할 거야.
2: 고마워.
5: 가자!
10: 가자!
5: 가자!
0: 한목지와 종사조를 남겨두고 다들 흩어져 간다. 요가가 친구들 일행과 함께 걸음을 옮기는데 한목지가 그를 부른다.
2: 요아!

0: 너와 할 말이 있어.
1: 요가에게 다가선 한목지가 종사전을 향해 말한다.
0: 사전아, 먼저 돌아가. 요가와 할 말이 있어.
1: 종사전은 고개를 숙인 채 한목지와 요가의 옆을 지나 자리를 뜬다. 강변을 걷던 한목지와 요가가 푸른 하늘에 내려앉은 듯한 드넓은 강을 마주하고 구름다리 란간에 기대어 선다. 대지어 나라에는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음악처럼 울려 퍼진다. 한목지가 입을 연다.
0: 라정달은 하나도 안 변했어. 말하다 흥이 나면 입에서 뭐가 나온지도 몰라.
2: 사전이 괜찮겠지?
0: 아, 모르겠어.
1: 나란히 서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 몰래 그들을 따라온 종사손이다. 한목지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던 요가가 묻는다.
2: 잘 지내고 있어?
0: 잘 지내. 넌 어때? 좋아?
2: 조용하고 걱정 없고 지금이 좋은 것 같아. 안달을 떨지 말아야 해. 사람은 그래야 잘 살 수 있어.
0: 난 똑똑하니까 스스로 알아서 잘할 거라 믿어.

0: 여봐, 앞으로 어떻게 되든 날 친구로 여겼으면 해.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날 찾아와. 우리 집 대문은 영원히 열려있어. 아무 때든 환영해.
1: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내 스스로를 위해 다산해봐. 거짓해야 할 땐 끝까지 거짓해야 하겠지만 가끔은 타협할 수도 있는 거야. 안 그래? 우린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
2: 한목지가 못한 말들을 삼키며 침묵을 지킨다.
0: 그래, 여기서 헤어지자.
1: 건강 조심해.
0: 너도 조심해.
2: 한목지와 유가가 헤어져 각자 제갈 길을 가자. 정사전도 그제야 자리를 뜬다. 널따른 자극장 안쪽에서 호용과 동료들 몇이 트럼프를 놀고 노동자들이 빙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다.
3: 어들, 역들. 에, 뭐해 관상 봐? 저봤자 담배 두 개인데 구물거리.
4: 얼른해, 빨리 접근해자.
3: 없어?
4: 아, 공장장한테 들키면 우린 다 혼날 거야.
3: 끝나기 뭐 이렇게 먹거나. 본전을 못 건졌는데.
4: 지금 노동기를 틀어지는데 아 기어코 어쩔 필요는 없지.
5: 뭐야, 빨리 내라니까. 아, 이따가 정말 검사에 걸리면 어쩌려고.
3: 검사는 개뿔. 이 어르신이 10년이나 일했는데 공로는 없어도 고생은 했어. 나만 괴롭히진 않으면 돼.
2: 바로 이때 공장장이 이끄는 검사단이 다가온다. 조리문을 등지고 앉은 호용은 아무것도 모른 채 트럼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맞은편에서 구경을 하던 노동자들이 부랴부랴 자리를 뜨더니 작업대 쪽으로 간다. 공장장이 호용인에 가까이 다가선다.
6: 아, 공장장이야.
2: 그제야 호용인의 몇몇은 고개를 돌려 공장장을 올려다본다.
6: 아, 공장장.
7: 작업 현장에 근무 규칙을 다 붙여놨는데 모두 눈이 없어? 트럼프까지 널고 조직 근일성이 없군. 검토 노릇어.
3: 아니, 공장장, 너무합니다. 일하다가 피곤해서 좀 휴식하는데 진짜 우리를 기계처럼 24시간 부려먹겠습니까? 자본가의 착취랑 뭐가 다릅니까?
7: 허영이, 꾀병 부리고 말미받은 게 몇 번이요? 어? 일은 게으르고 트럼프나 치고. 자본가라고 해도 언젠가는 해고할 거예요.
3: 해고한다고? 그걸 말이라고 해? 이 어르신이 공장에 들어올 때 너 거울리게였어. 그동안 내가 오래 참았어. 진작부터 따지고 싶었어.
2: 고용이 목소리가 높아지자 노동자들이 하나 둘 다가와 공장장과 호용 주위에 빙 돌려선다.
3: 어? 공장장이면 공장장 노릇이나 잘할 거지. 왜 심심하면 아래 사람을 못 살리고 그러? 원래부터 이랬지. 어디 하루 이틀이야? 아무도 타박하지 않았는데 당신만 이래. 심심하면 콧구멍이나 오빌까지 왜 자꾸 뒤집 닦고 난리야.
7: 허용!
3: 왜 꼬투리 맞아봐? 왜? 왜 불러?
7: 잘 들어. 이전에 어쨌든 그건 다 지난 일이야. 지금은 시대가 달라. 공장에서 평생 빈둥거리면 허송세월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백일몽이야.
3: 백일몽을 계속 꾸겠어. 당신이 뭐 어쩔 건데? 헌줄 내겠다고? 그래, 어디 헌줄 내봐. 내보라고.
8: 어디 헌줄 내봐.
9: 참아라고. 참아라고.
7: 어디 두고 보자. 두고 봐.
3: 그래, 두고 봐.
7: 두고 보자.
3: 까짓거.
2: 공장장이 녹이 등등해서 자리를 뜬다. 호용은 공장장의 으름장 같은 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두 손을 허리에 얹고 격분한 표정으로 공장장의 뒷모습을 쏘아본다. 한목진의 집.
10: 사전이.
2: 한목지가 사전의 방문을 노크한다.
10: 별채여가 여기 있어?
11: 몰라요.
2: 문을 연 종사전은 새침한 표정으로 쏘아붙이고는 문을 닫으려 한다. 한목지가 문을 밀며 버티고 서자 정사존이 뾰로통한 표정으로 그를 쏘아본다. 드라마 인생향연 1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20번째 시간입니다. 한목진의 집
1: 사전이
0: 한목지가 사존의 방문을 녹화한다.
1: 별채여가 여기 있어?
2: 몰라요.
0: 문을 연 종사존은 새침한 표정으로 쏘아붙이고는 문을 닫으려 한다. 한목지가 문을 밀며 버티고 서자 종사존이 뾰로통한 표정으로 그를 쏘아본다.
1: 태도가 뭐야? 내가 뭐 어쨌다고? 뾰로통해서 왜 그래?
2: 얼마나 대단해요. 설수도 있고. 이제 내가 필요 없는데 절로 찾아요. 참, 육아 보고 찾아달래요. 얘기가 잘 통하잖아요.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1: 머리에 잡생각이 너무 많아. 무슨 말을 하겠어? 어? 그렇다고 나한테 회부하겠어?
0: 종사존의 마음을 알아챈 한목지가 일부러 약을 올리자 종사존은 문을 쾅 닫아버린다.
1: 별처를 주겠다고 약속 다 했어. 문 열어.
2: 혼자서 닫아요.
0: 한편 공장이다. 허용이 씩씩거리며 기다란 쇠막대기를 들고 가는데 동료 둘이 그를 따라오며 말린다.
3: 어때요? 목숨 관두고 사과하고 말아. 어? 내 말 들어.
4: 이봐 대용이, 검토하면 되지. 이럴 것도 없어. 어?
1: 검토는 개뿔, 죽어도 안 해.
4: 감히 공인 계급을 압박해?
0: 허용이네가 작업장 안으로 들어서자 공장장을 비롯한 수십 명 노동자들이 앞을 막아선다. 공장장이 호통을 친다.
1: 허용이, 무슨 짓이야?
4: 내 밥그릇을 깨면 공장을 박살낸다.
5: 앞뒤로 생각해봐. 공항국에 전화할까?
4: 해봐. 압박에 반항하는 거야. 감히 누구를 잡아가?
5: 그래 좋아.
4: 공장장이 뭐 대단해서 날 깔보면 맞아야 돼요.
2: 그래, 그러면 이리부터 때려봐. 내 이 꼬라지를 좀 봐라. 이제 공장에서 어떻게 일하겠어? 말해봐. 사고를 치워 어쩌겠는가고.
4: 몰라요.
2: 이제야 쫄았어. 죽어도 눈을 못 감겠다. 아유, 내가 왜 너 같은 놈을 낳았지? 아유, 나와.
0: 아들의 잔등을 내리치며 한바탕 야단치고 난 호영이 어머니는 마당으로 달려나간다. 그때까지 몽해했던 요가는 임기척에 급히 빨래에 손을 댄다. 그 모습을 본 호영이 어머니가 잠깐 주춤하더니 눈물을 훔치며 요가 곁으로 다가간다.
6: 요가야, 어머님, 대용인 거식불통이라서 바로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먼저 철밥통부터 건지고 봐야 돼. 어쩔까?
0: 요가가 침묵을 지키자 호영이 어머니가 그의 앞에 쪼그리고 앉는다.
6: 혹시

0: 높은 사람을 알아? 높은 사람요? 내가 일자리 없을 때 누가 도와주지 않았어? 요가야, 대용인 네 남편이야. 방법을 찾고 사람을 찾아야지.
1: 어머님, 울지 마세요. 제가 생각해 볼게요. 울지 마세요. 네?
0: 그럼 사람을 찾겠다는 거지? 어?
1: 어머님, 일어나세요. 방에 가 쉬세요. 네? 걱정 마세요.
0: 아유, 이제 시름 너이네.
2: 눈물을 훔치며 자리를 뜨는 호영 어머니를 눈발에 마고 난 요가는 저도 몰래 한숨을 쉰다. 한목진의 집 골목길로 요가의 모습이 나타난다. 생각에 잠긴 얼굴로 묵묵히 걸어서 대문에 이른 요가는 갑자기 정신이 든 듯 휙 돌아서서 발길을 돌린다. 허나 얼마 못 가 다시 돌아서 한목진의 집 대문 앞에 마주 선다. 갑자기 대문이 벌컥 열리자 깜짝 놀란 요가는 급히 한쪽으로 달려가 담벽에 몸을 부선다. 유리병을 담은 광수리를 든 종사손이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 요가는 죄 지은 사람 마냥 숨을 죽인 채 담벽에 기대어 서서 한참 고민하더니 자리를 뜬다. 시정부 청사, 진혜화의 사무실. 요가가 진혜화를 찾아온다.
3: 요가야, 저 방금 네가 한 얘기를 통해서 대략 알겠어. 왕공장 장관은 잘 아는 사이야. 이따가 전화해서 상황을 잘 설명할게. 너는 돌아가서 남편 보고 태도 좋게 공장에 가서 잘 검토하라고 해.
1: 정말 고마워요. 정말 폐를 끼쳤어요. 아이치,
3: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린 가족이잖아. 체면 차리지 말고 앞으로 일 있으면 아무 때든 우리를 찾아와. 유가야.
1: 네.
3: 아버지 문제가 해결됐으니 사상 부담 갖지 말고, 응? 열심히 일하고 잘 살아야 돼.
1: 네.
3: 네가 결혼됐는데 어른으로서 성의는 보여야지. 너를 주려고 선물을 준비했거든.
2: 진혜화는 사무상 서랍에서 붉은 종이로 감아싼 체크 모니터를 가져다 유가 앞에 내민다.
3: 자, 신혼 축하한다.
1: 아주머니, 제가 신세 많이 졌는데 이러면 미안해요.
3: 에이, 참, 받아. 마음에 들어?
1: 예뻐요.
3: 유가야, 시어머님과는 살기 괜찮아?
1: 좋아요. 저한테 잘해주거든요.
3: 싫어 났어.
2: 한목진의 집. 베란다에서 종사손이 애꿎은 꽃나무 잎을 쥐어뜯고 있다. 거실로 나왔다가 종사손을 발견한 한경선이 가까이 다가선다.
4: 멍해서 뭐해?
2: 고개를 돌려 한경선을 보던 종사손이 얼른 눈물을 훔친다.
4: 묵지가 괴롭혔어? 어? 맞다, 이거 빡빡해서. 사손아, 이렇게 오래 집을 떠나기는 처음이지. 그렇지. 이러자, 너와 묵지의 관계가 확정된 바에 어른들이 만나봐야겠지. 내 말은 집에 가서 너의 부모님들을 모셔오란 거야. 사돈끼리 만나야지.
5: 저도 함께 다녀오고 싶은데 그 사람은...
4: 걔는 상관마. 지금 바로 준비하고 길을 떠나. 그리고 명심해.

0: 사돈들이 올 수 있다면 미리 나한테 말해. 그래야 내가 시간을 내지.
1: 아, 저... 안석이님, 시간 있어요?
0: 안석이... 그래, 먼저 그렇게 불러. 아, 그리고 술, 담배를 준비했으니 부모님들한테 꼭 전해드려. 우리의 성의의 셈이니까.
1: 고마워요, 한...
0: 안석이, 한석이. 됐어, 짐을 싸.
2: 일자리를 배치받은 한목지가 첫 출근을 맞이한다.
3: 네, 저기입니다.
2: 한 동료가 한목지를 이끌고 커다란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오더니 비어있는 사무상 쪽으로 안내한다.
3: 아, 한동지, 여기가 한동지의 자리입니다.
4: 아, 네네네.
3: 동지들, 새로운 동료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목지입니다.
5: 아, 반갑습니다.
4: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3: 한동지, 네. 여기 앉으시죠.
4: 아, 네.
3: 내일 있으면 저를 찾으십시오.
4: 네. 아, 전 무슨 일을 합니까?
3: 한동지, 급해 마시오. 듣자니 다리가...
4: 아, 아, 다리는 괜찮습니다. 뭐나 다 할 수 있습니다.
3: 아, 그럼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어떤 일을 배치하겠는지.
4: 네네네네.
2: 이 시각 종사조는 생활을 한 묶음 꺾어들고 오스에 앉아있다. 오스는 울퉁불퉁하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다. 버스에서 내려 다시 경운기에 앉아 집으로 향하는 종사존의 얼굴에는 마냥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허용인의 집. 유가가 책상에 마주 앉아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물거품을 든 허용이 만면에 웃음 담은 채 집 안으로 들어선다.
6: 여보. 검토서를 써?
7: 네.
6: 자자자, 물 마셔. 수고, 수고. 아이고, 적당히 써. 많이 쓰면 다 못 읽어.
7: 여보, 잘 들어요. 이젠 충동하지 말아요.
6: 알았어, 알았어.
7: 때려도 사람을 가려서 때려야죠.
6: 맞어.
7: 어머님 화난 거 봐요.
6: 이제 안 그럴게. 그를 갈기에서 써내니까 더구나 모르겠어.
7: 네?
6: 이거 무슨 글자요?
7: 우연이라는 우자예요. 거의적이 아니고 잠시 충동했다는 뜻이에요. 이러면 성의가 보이잖아요. 읽을 때 잘못을 잘 반성해야죠. 읽을 때 진지하게 읽어요.
6: 아, 알았어, 알았어. 진지할게. 아, 난 나갈게. 아, 짧게 써. 아, 짧게.
2: 호용이 자리를 뜨자 요가는 피를 놓고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긴다. 한목재 사무실. 한 동료가 종이장을 들고 한목재 앞에 와서 선다.
3: 아, 한동지, 도장을 찍어주세요.
4: 아, 네.
2: 한목지가 서랍 속에서 도장을 하나 꺼내들어 이리저리 훑어본다.
3: 아, 그게 아닙니다.
2: 한목지가 다른 도장을 하나 집어들고 동료를 올려다본다.

0: 아닙니다. 고맙지만 나절로 할게요. 아, 가보세요.
1: 아, 네. 그럼 가겠습니다. 또 봅시다.
2: 한편 진정집으로 돌아온 종사소는 어머니 옆에 쭈그리고 앉아 열심히 다리를 조물러준다. 종로군과 종성이 그 곁에 앉아있다.
3: 사조라, 시아버님이 정말 석이야.
4: 아이고, 큰 관리네.
5: 전에 대대 석이보다 더 대단해.
4: 엄마, 엄청 높지. 비교가 안 되지.
6: 어쨌든 다들 한석이라 불러요. 새벽이면 기사가 와서 시당 위로 모셔가요.
3: 자동차로?
6: 응.
3: 아이고, 맙소사. 정말 높은 어른과 사돈이 됐네. 어쩐지 네가 감감무소시이라 했어. 전번에 네가 셋째 고모 집에 안 가 속이 다 죽을 뻔했어. 정말 잡혀간 줄 알았지.
6: 그럴 리가요. 이제는 걱정을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다들 저한테 잘해줘요. 아주머니가 가끔 엄해요.
4: 제대로 불러야지. 시댁 식구들이면 시집가서는 아버님, 어머님하고 불러야 해.
5: 딸아, 시집까지 갔는데 어린애처럼 굴지 마. 응? 그 집 며느리로 됐으면 부지런해야 돼.
6: 엄마, 걱정 말아요. 명심할게요. 아, 참, 맞다, 아버지. 내가 한묵지와 결혼 등기는 했지만 쉬고는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두 분이 시간 나실 때 시내 와서 축하연을 베풀자요.
5: 그럼 식을 치러야지. 그래야 명분도 서지. 이제는 누구도 널 못 쫓아내.
3: 밤도 깊었는데, 아? 사손아, 너도 피곤하지? 가서 자.
5: 그래.
6: 두 분도 일찍 주무세요.
5: 그래.
2: 종사손이 일어나 자리를 든다.
4: 관직이 높으신 분의 잔치인데 희한하게 차리겠죠?
3: 주는 대로 먹어. 당연하겠지.
4: 네.
3: 자, 너도 가서 쉬어라.
4: 아, 네. 만두서도 죽여줄 겁니다. 잘게요.
2: 정로군이 흐뭇한 모습으로 중얼거린다.
3: 우리 사손이가 굽은 길 많이 걸었는데, 생각밖에 시집을 잘 가는구만.
5: 그러게요. 사전이가 잘 살아야 우리도 걔 부모님한테 떳떳하지요.
3: 낮게 말어. 그런 말은 하지 마. 딸이 듣겠소?
5: 아유, 못 들어요.
3: 잘 됐어.
2: 한목진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도장밥이며 도장들을 서랍에 놓고 책상을 깔끔하게 정리한 한목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간다. 사무실에 있던 동료 셋이 수군거린다.
7: 에, 알아? 어? 황족이니까 까딱하지 않고 자리만 지켜도 밥까지 날라다 주잖아.
4: 진짜 한석이 아들인가?
7: 아, 그럼 아버지 덕분이지. 우리도 저런 아버지가 있으면 이런 발자가 아니오.
4: 힘도
7: 저런 아버지가 있으니.
2: 문 앞에 서서 그 말을 다 들은 한목진은 사무실로 들어가 목도리를 꺼내 두르고 가방을 민 후 말없이 나가버린다. 드라마 인생향연 2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모,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8: .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1: 지난 5.1절 연휴 기간 우리 성의 주요 관광지들은 다채롭고 몰입감 있는 특색 문화 관광 행사를 펼쳐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인기가 급부상했고 눈부신 연휴 문화 관광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할빈 빙설대 세계 연날리기 축제에서는 거대한 룡과 문어 모양의 연들이 하늘에서 춤추듯 날아올라 도시에 낭만을 더해주었습니다. 룡탑에서는 중국 북동부 최초로 도시 고공 산책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도시 관광의 새로운 시각을 열었습니다. 극지공원에서는 두 개 신작 공연이 첫 선을 보였고 인어 동화쇼가 수중 발레와 어우러져 몰입감 넘치는 심해의 환상적인 세계를 연출했습니다. 포세이돈 관광 리조트의 승리의 축제도 동시에 개막돼 30섭씨도의 열기 속에서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축제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중앙대관은 흐르는 음악극장으로 변모해 발코니 연주, 길거리 플래시몹 등 음악 선율이 흘러넘쳤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5.1절 연휴 기간 할빈의 주요 관광지 예약 열기는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상승했으며 호텔 예약 열기도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뜻한 봄 기후 특성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성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할빈의 봉황산 등 관광지에서는 푸르름과 하얀색이 어우러져 한랭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관광객들은 한 번에 봄과 여름, 겨울과 눈이 공존하는 독특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봄철의 아름다운 풍경이 룡강 대지에 펼쳐진 가운데 전성 각지의 문화 관광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목당강 경박호의 절벽 다이빙이 다시 화려하게 시작되며 수많은 인파가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대련지 풍경구는 자연 지질 수확 공간으로 변모하며 화산의 신비로운 풍경을 탐험하는 가족 단위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00년 역사 통상구인 수분하는 관광객들이 급증해 러시아식 레스토랑과 빵집 앞에는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연휴 관광의 인기가 달아오르게 된 배후에는 일련의 훈훈한 서비스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성은 2026년판 단체 관광 계약을 도입해 관광 시장 질서를 더욱 규범화하고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관광지에서는 림시 료식업 시설, 가족용 화장실, 반려동물 수화물 보관소 등 편의 시설을 늘려 관광객들에 대한 편리하고 훈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빅데이터 추산과 중국여행연구원의 연구 분석에 따르면 5.1절 연휴 기간 전 성 루적 관광객 수는 연인원 1,800만 명 이상에 달했으며 관광객 총 지출은 약 139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렌트카를 이용한 여행 예약 건수는 전년 대비 3배 늘어났고 로선별 여행 예약 건수는 160% 증가했으며 실시간 차량 이용 예약 건수는 80% 증가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중국 최북단에 위치한 흑룡

관광성에 남방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전성 각지는 각자 특기를 살려 관광객들에게 룡강 특색의 자연 풍경과 민속 풍정을 몰입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5일간의 연휴 동안 무원시는 특색 개강 문화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허조족의 전통춤과 임악한 설창 예술 등 프로그램이 차례로 펼쳐지며 우수리 강류역의 독특한 어렵 민속 풍정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길이가 100m에 달하는 생선구이 거리에서는 숯불이 빨갛게 타고 있는 가운데 갓 잡아올린 개강거가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관광객들은 그 사이를 거닐며 동극 특색 음식 맛을 만끽했습니다. 올해 5.1절 연휴에는 세계 최대 화산 용암 분출로 형성된 경박호에서 개호 시즌이 성대하게 막을 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문화의 향연을 즐기는 동시에 경박호의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껏 감상하고 또 당일 잡아올린 경박호의 싱싱한 생선도 구매해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우수리강 경박호에서 펼쳐진 흥성흥성한 문화 행사 외에 성내 다른 지역들에서도 다채로운 특색 문화 관광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북극 마카는 독특한 비수기 설경과 풍부한 문화 관광 체험에 힘입어 이번 연휴 많은 관광객들의 관광 목적지가 됐습니다. 5.1절 연휴가 시작되자 마카자가 운전 여행 열기가 꾸준히 달아올랐습니다. 자가 운전 여행 애호가들은 G331 국도를 따라 북상하면서 조국 국경선의 절경을 만끽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우리 성의 소비시장은 활력으로 넘쳤습니다. 전성적으로 120여 차례에 달하는 소비 촉진 행사를 펼쳤고 1억 원 상당의 소비권을 발급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혜택을 돌렸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전 성의 상권은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하고 문예 공연을 펼쳤으며 트렌드 맞춤형 시장도 잇따라 개장해 쇼핑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상권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달아오른 가운데 성내 문화 관광 풍경구 또한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전성 각지 풍경구는 특색 자원을 바탕으로 봄날 관광과 놀이를 결합한 특색 코스를 선보여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료해에 따르면 수화시에서는 100만 원 상당의 료식 소비권을 배정해 인터넷 인기 미식으로 소비를 이끌었고 개서시에서는 500만 원 상당의 소비 촉진 자금을 투입해 상업무역 주체와 련동으로 할인 행사를 펼쳐 연휴 기간의 소비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방금 지난 5.1절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성 각 통상구의 여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통관 운영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새벽 5시 무원 여객 터미널 통상구 연합 검사홀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중국 최동단 통상구인 무원의 2026년 명수기 여객 통상구가 정식으로 개통됐습니다. 한편 흑하수은 통상구 연합검사홀에서 이민관리경찰들은 중로 이중건호를 능숙하게 활용해 통관객들을 분류하고 효율적으로 검사함으로써 여행객들의 원활한 통관을 보장했습니다. 4월 중로 국경강이 류빙기에 접어들면서 흑하, 동강 등 수은 통상구에서 신속하게 호버크라프트 운송을 시작해 통상구 통로가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전 성국경 통상구의 출입국 인원은 약 5만 3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했습니다. 5.1절 연휴를 맞아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중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함께 증가하며 양방향 관광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5.1절 연휴 중국의 출입경 인원은 연인원 약 1,127만 9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여행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권 예매량은 112만 장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중국 내 관광지 역시 다원화 추세를 보였습니다. 올 5.1절 연휴 기간 흑룡강성, 귀주성, 호남성, 신강 위글자 치구, 산서성 등 신흥 관광지 방문객 모두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120.1% 증가하며 방문 규모와 증가율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웹사이트는 한국 블로거들이 카메라를 들고 중국 주요 도시로 몰려들어 상해, 심수 등 도시의 거리 곳곳을 누비며 생동감 넘치는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을 찾은 한국인은 약 316만 명으로 2024년 대비 36.9% 증가해 한국의 모든 해외 여행지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 시간 주간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안영이 책 한 권을 강덕복 앞에 내민다.
1: 애야, 너 이건 뭐니? 백선이?
2: 이건 아버지가 수비고 사령원으로 계실 때 모든 연설집이에요.
1: 어? 이거 다 내가 연설한 거라고? 내가 이렇게 연설 잘했어?
2: 보시면 알죠.
0: 강덕복이 책을 펼쳐들고 읽다가 흐뭇한 표정으로 자식들을 돌본다.
1: 내가 이렇게 말 잘했나? 난 왜 전혀 기억이 안 나지? 전혀 인상이 없어.
2: 아버지가 사령원으로 계실 때 그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이 앵무새처럼 써준 대로 읽으면 됐어요. 아버지 생각이 아니니까 당연히 기억이 없죠.
1: 너 무슨 헛소리를 제쳐? 내 선물은? 내 선물은 어디있어?
2: 아 그래, 어디 선물은? 아? 기다려요, 여보.
3: 아, 가져올게.
0: 아비가 눈짓하자 왕향이 바로 일어나 선물을 가지러 간다.
2: 이제 모두 깜짝 놀랄걸?
4: 정말?
3: 아이고, 잘못됐어.
0: 이때 왕향이 손으로 이마를 탁 치며 들어선다.
3: 아까 그 선물을 차에다 뒀는데 방금 동료가 몰고 갔어.
5: 아버지 싸워요. 때리지 마.
0: 병원 병실. 안걸의 곁 침대에 누운 강덕복이 코를 드렁드렁 골며 단잠에 골아떨어진다. 안걸의 침대 곁을 지키고 있던 아비와 안영이 웃음을 터뜨린다. 안걸이 미소 지은 얼굴로 아비를 바라보며 말한다.
2: 피곤한가 봐.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쓰러진 후부터 이 방을 나간 적이 없었고 편히 쉰 적이 없었어요.
6: 깨나신 후에도 그랬어요. 한사코 여기서 쉬겠대요. 여기서 자야 편하대요.
2: 어머니 정말 행복하세요.
6: 그래, 행복하다.
2: 그때 아버지한테 시집 올 때 이런 행복을 생각해봤어요?
6: 솔직히 생각 못했어.
2: 그런데 왜 아버지한테 시집 왔어요?
6: 그땐 속이 찜찜했어.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시집 가는 게 어딘가 억울하기도 하고 달갑지 않았지.
2: 지금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지금도 달갑지 않아요?
6: 그런 거 없다. 그런데 억울하단 생각은 들어. 솔직히 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억울하지. 내가 아니었으면 아버지 인품하고 능력으로 훨씬 더 높게 승진했겠지. 그런데 너희 아버진 한마디 원망도 안 했어. 그 말을 꺼낸 적도 없었다. 말을 안 할수록 난 자책감이 더 들었지.
2: 러부부가 무슨 자책감이에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평생 화목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이렇게 많은 우수한 자식들을 낳았잖아요. 아버지가 고마워해야죠. 어머니 자책하지 마세요. 네?
7: 언제부터 아버지 대변인이 됐어? 언니를 인정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1: 응? 대변인이라니.
7: 깨셨어요. 제가 아버지를 대표해 발언했는데 괜찮겠어요?
1: 되지. 왜 안 되겠어.
0: 잠깐 깼던 강덕복이 편한 마음으로 다시 자세를 바꿔 돌아눕는다. 안영이 안걸의 손을 잡아주며 감회에 젖어 말한다.
2: 어머니, 자책할 거 없어요. 진짜요.
7: 아버지가 벼슬길에서 이룬 거 많을지라도 생활에서는 많은 걸 얻으셨어요. 말하자면 운명한 생활, 분위기 있고 로맨틱한 생활 등등 많아요. 우리 고모 고모부처럼 정신적인 면에서 고모부는 어떻게 사셨고 아버지는 어떻게 생활을 누리셨는데요. 어머니, 강한영 괜찮은데? 대학생이 다르다. 이론과 실제를 결합해서 수준도 높고 깊이도 있고. 그럼
6: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편하다.
0: 병원 대기실. 아비와 안영이 마주앉아 아침밥을 먹으며 얘기를 나눈다.
7: 언니, 정말 아이를 안 가질 거야?
4: 안 가질래. 안 가지려고.
7: 왜?
4: 약간 내가 친자식만 거하는 계모가 될까봐.
7: 헛소리.
4: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너도 알잖아. 난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인걸. 화가 나거나 성질 낼 때면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 애한테 화풀이할 게 분명해. 내가 낳은 자식이 없으면 화내도 괜찮지만 내 아이가 있으면 걔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냥 내가 계모라는 걸 떠올릴 거잖아. 쟤야만 고아하는 계모. 어찌됐든 이건 아이한테는 상처가 될 거야. 아이를 상처 속에서 크게 할 수는 없지.
7: 그렇지도 않아. 고모도 계모지만 고모는 정신의 애들과 잘 지내잖아.
4: 난 거모가 아니야. 난 거모처럼 러거를 마다않고 치욕을 참을 수 없어. 그렇게 하려면 내가 참고 견뎌야 돼. 안 돼. 그래서 계모가 될지언정 친엄만 안 될 거야.
7: 지금 이러는 거 억울하지 않아?
4: 안 억울해. 나 원래 애를 안 좋아해. 그래서 안 낳아도 괜찮아. 그렇게 보지 마.

0: 내가 뭐 억울하게 사는 것처럼. 지금 아들이 나한테 아주 잘해. 진짜야. 정례로 날 괴물어 여기지 않아.
1: 이때 간호사가 들어서자 안영과 아비가 일어나며 인사를 건넨다.
2: 수고하네요.
0: 해야 할 일이에요. 가족들이 수고 많아요. 환자는 우리 어머니예요. 간호사가 고생이죠.
2: 회복이 빨라요. 의사 선생님이 곧 퇴원할 수 있대요.
3: 다 이모일꾼들이 잘 보살펴준 덕이죠.
2: 가족들이 간호를 잘하셨어요. 자녀들 효성이 지극해요. 우리 여기서도 다 칭찬해요.
0: 우리 아버지 칭찬은 안 해요?
2: 칭찬하죠. 우리 간호장이 심지어 노래까지 지었어요.
0: 무슨 노래요?
3: 무슨 노래요?
2: 꽃은 크고 붉은 꽃을 달고 마른 천리마를 타야 하고요. 시집은 이런 사람한테 가야죠. 말은 안 해, 말을 잘 들어야죠.
4: 뭐 하고 있어? 엄마가 깨겠다.
5: 왜 떠들어요?
1: 안걸이 드디어 출혼을 하게 된다. 강덕복과 아비가 량캔에서 안걸을 부축하며 병원문을 나선다.
0: 괜찮아요?
5: 괜찮아. 바깥 공기 참 좋다.
0: 산다는 게 좋죠?
4: 산다는 게 당연히 좋지. 그걸 우리가 모를까봐.
0: 아버지 왜 이렇게 유머감 없어요? 어떻게 평생 저런 사람이랑 살았어요?
5: 평생 잘 살았다. 난 만족한다.
4: 봐라.
0: 조심해요.
4: 본전도 못 건졌지. 자 조심하. 안에 왔어.
0: 네네네. 쌤통이에요. 난 두 분의 부부정을 이해 못하겠어요.
1: 왕혜양이 차를 세우고 대기하고 있다. 아비가 강덕복과 안걸을 부축해 차에 앉힌다.
4: 덕화가 자기 이불을 안고 와서 우리 집에 한동안 있겠다고.
5: 그런데 이불은 왜 갖고 왔대요? 덮을 이불이 없을까 봐요?
0: 그럼 고물 그냥 있게 해요. 이제부터 세 분이 서로 의지하고 같이 살면 되잖아요.
5: 그 말은 네가 하는 게 좋겠다. 네가 하는 게 우리보다 나.
0: 네, 저만 믿으세요.
1: 뒷좌석에 앉아 얘기하던 강덕복이 회심이 미소를 지으며 곁에 앉은 안걸의 손을 꼭 잡는다. 저수석에 앉아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던 아비가 웃음을 지으며 운전을 하고 있는 왕혜양을 바라본다. 고개를 돌려 아비와 눈빛을 마주친 왕혜양도 잘생긴 얼굴만큼이나 멋진 미소로 말을 대신한다. 강덕복네 집. 덕화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밀가루 반죽을 밀고 있다. 밖에서 경적 소리가 울리자 덕화가 기다란 밀방망이를 손에 쥔 채 마당에 나온다.
0: 어머니 조심해요. 걸음하네요.
1: 아비가 안걸을 부축해 마당에 들어선다. 마주서 있는 덕화를 바라보던 안걸이 웃음을 지은다.
0: 왜 웃어?
5: 덕화 기억해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광경을?
6: 기억하고 말고. 얼케가 위구기를 안고 문 앞에서 맞이했지. 얼케는 웃고 있었지만 얼마나 무섭던지.
1: 덕화가 한 팔을 내밀자 안걸이 웃으며 그 팔에 손을 얹는다. 아비와 덕화 그리고 안걸이 나란히 앞에 걷고 강덕복과 왕혜양이 그 뒤를 따르며 집안으로 들어간다.
0: 두려울 게 뭐예요?
6: 넌 모른다. 네 엄마가 얼마나 사나웠는지.
4: 너도 보통 내긴 아니야.
6: 얼케 역성 만들 거야?
4: 내 마누라인데 내가 역성 들어줘야지.
6: 난 오빠 동생인데도.
4: 동생이 마누라보다 가까워. 뭘 모르네.
0: 거머, 늘 이렇게 살아왔어요? 정말 불쌍하네.
6: 누가 아니래?
4: 너 이간질하는 거 말고 뭐 할 줄 아니?
1: 다들 집안에 들어서는데 풍성하고 화려한 꽃바구니가 탁자에 놓여있다. 강덕복이 덕화를 보며 묻는다.
4: 누가 보낸 꽃이니?
6: 아비씨 부모님이 안 싸던 퇴원 축하한다고.
4: 흥, 개발의 편자야.
0: 아버지 왜 이렇게 점점 철이 없어요?
4: 아들이 철이니? 내가 여든 생일인데 그깟 목도리 하나 선물하다니. 내가 언제 목도리 친 적이니? 선물해도 쓸데없지.
5: 마음에 들어요.
1: 식탁에 둘러앉은 감독복과 안걸이 후루룩 후루룩 국수를 맛있게 먹는다.
5: 맛있어. 독화강 칼국수가 제일 맛있어요.
6: 맛있으면 날마다 해줄게.
1: 독화가 그릇을 들고 앉으며 기분 좋게 말한다.
5: 이건 고모가 한 말이에요. 마음 변하면 안 돼요.
6: 안 변화. 절대 안 변화.
4: 입으로만 말하면 안 돼요. 각서를 써야지.
6: 무슨 각서?
4: 둘이 앞으로 안 싸운다고.
5: 싸우는 게 아니라 다투지 않는다고요.
6: 난 뭐 쓰? 글자도 모르는데 얼게 갔어.
5: 그래요, 내가 쓸게요.
4: 그럼 당신이 두 부를 써. 당신이 한 부, 덕화가 한 부. 당신 건 사인하고 덕화 건 손도장 찍고.
6: 뭐요? 내가 이 집에 팔려왔어? 각서에 손도장까지 찍고.
1: 세 사람이 웃음꽃을 피우고 있는데 아비와 왕해양이 들어선다. 손에 선물 꾸러미를 든 아비가 감독복이 앞에 다가와 선물을 내민다.
7: 아버지.
6: 손에 든 게 뭐야?
7: 아버지 생신 선물이요.
8: 조심해요.
5: 왜 하필 식사할 때 선물이야? 식사도 못하게.
4: 무슨 선물이니? 보자.
7: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얌전히 계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가 들어봐요. 네?
1: 아비가 정성껏 준비한 음반을 들어놓는다. 너무나 익숙한 나팔 소리에 감독복과 안걸 그리고 덕화가 저도 몰래 고개를 돌린다.
5: 나팔 소리? 나팔 소리네. 전에 섬에서 매일 듣던 건데 오랫동안 못 들었어.
4: 둘 다 떠들지 마. 무슨 나팔 소리인가 들어봐야지.
1: 귀를 감고 나팔 소리를 듣던 감독복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한다.
4: 이건 기상 나팔 소리.
1: 어느새 안걸도 일어서 감독복의 곁에 다가선다.
4: 이건 조림 나팔 소리요.

0: 익숙할 수 없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강덕복과 안걸이 무수한 추억의 소용돌이에 감겨든다. 너무 다른 모습으로 만나 서로에게 물들여진 수십 년. 세월의 풍랑을 든든한 산이 되어 막아주고 넓은 바다가 되어 품어준 강덕복의 사랑은 안걸의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고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따뜻한 빛으로 수십 년의 삶에 스며든 안걸의 사랑은 강덕복의 영원한 삶의 훈장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먹고 태어나 그 사랑을 닮아가고 이어가는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사랑 인생이 흐르는 세월 속에 곱게 새겨질 것이다.
1: 이건 식사나팔소리, 식사나팔소리.

드라마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 전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염견 조선호 라디오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예,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